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차유미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연휴가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웠던 가족들, 따뜻한 시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랜만에 바쁜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쉼을 누리신 분도 계시겠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치열하게 이 시간들을 채워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오늘이라고 하는 새날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는 아침입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안전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쉬고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실지라도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우리 오늘 하루는 실로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지친 여름, 일상의 시원한 하늘의 평안을 선물하는 시간, 음악에 있어서 행복한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곡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네요. 어노인팅입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0: 있습니다.
1: 오늘 첫 곡 어노인팅이었어요.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라디오를 통해서 가장 많이 신청되고 있는 곡 중에 하나고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곡이죠. 오늘 나의 삶은 복되다 이렇게 우리 모두 고백하며 내 삶에 가득한 주님의 복을 헤아려 보는 월요일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네요.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음악들 또 버전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찬송, 영어 찬송 두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찬송가 두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곡은 블랙 가스펠의 거장이죠. 이스라엘 휴튼의 목소리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는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가이더 보컬 밴드의 레전드 보컬입니다. 가이 펜로드가 전하는 깊은 울림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대 워십 블랙 가스펠의 거장으로 그래미 어워드를 수차례 수상한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 이스라엘 앤 뉴브리드라고 하는 팀을 이끌면서 리드미컬한 또 파워풀한 찬양을 주로 선보였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2005년에 인테그리티 뮤직을 통해서 발표된 음원입니다. 아, 오신실하신 주를 이렇게도 감미롭게 불러낼 수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참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 보컬 밴드의 간판 리드 보컬 가이 펜노드의 이어지는 찬송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곡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999년 라이브 버전으로 Sweet Sweet Spirit 앨범에 수록된 버전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두 곡의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상하시죠.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로고송 네, 참 경쾌하죠. 네. 아, 부산에서 만들었어요. 네, 우리 고혜수 PD. 그리고 12시 요즘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어요. 유성수 씨가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라고 이 서머 맞아가지고 로고송 직접 만들어 불러드립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이에요. 지금 시각 9시 21분 38초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름 여러분들과 행복한 음악여행 떠날 수 있어서 참 즐거운데요. 아, 오늘은 또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음악들 들려드릴까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의 파워풀한 고백으로 오신실하신 주 가이 펜로드의 깊은 울림이 돋보였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 이어 듣고 왔어요. 계속 비 소식이 있었던 연휴였는데요. 언제 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사랑은 우리 메마른 일상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은요. 아름다운 연주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킹스웨이 뮤직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하프 연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현을 울려서 그 울림을 연결하면서 내는 하프 연주의 특성상 이 울림이 참 깊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음악 레이블 킹스웨이 뮤직이 전 세계 예배자들에게 영성을 담은 연주 앨범들을 꾸준히 소개해오고 있습니다. Hymns for Quiet Moments라고 불리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어떤 하프 연주보다도 경쾌한 느낌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하프가 이렇게 경쾌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 드실 겁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 색소포니스트 킴 코스탄자가 연주하는 주기도문송입니다. 서정적이고 따뜻한 톤으로 여러분들께 편안한 음악 세계로 인도해드릴 연주곡인데요. 오늘은 주기도문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킹스웨이 뮤직의 하프 연주로 듣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김 코스탄자의 색소폰 연주 주기도문송 두 곡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열 번째 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3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하얘졌습니다.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천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곧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그친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켰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썸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곡 양승태 이보영이 노래한 행복자, 그리고 그 앞서 들으신 곡은 지선의 목소리로 충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이 여름 아침을 싱그럽고 화려하게 깨워줄 클래식 선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명반 속에 담긴 두 성악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은 준비해봤는데요. 첫 곡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 오케스트라 미셸 플라송이 이끄는 툴루즈 시립 관현악단의 풍성한 연주, 그리고 천상의 목소리가 만난 곡입니다. 바로 구노의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꿈속에 살고 싶어라는 아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줄리엣의 설렘과 기쁨을 담은 화려한 왈츠풍의 아리아. 에스프라네의 맑고 청량한 고음이 오늘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줄 겁니다. 이어서 만나보실 명반은 This is 멘델스존 앨범에 수록돼서 큰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독일의 깊은 전통을 사랑하는 밤베르크 교향악단의 연주, 그리고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안네소피 폰 오터의 목소리로 감상하는 곡. 오늘은 남성 가수 음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날개위의 작품 34의 2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노래의 날개에 태워서 아름다운 낙원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낭만적인 하인의 시, 그리고 폰, 그리고 감미로운 음색이 더해져서 지친 일상에 온전한 평안과 휴식을 선보일 겁니다. 두 남성 여성 가수의 음성으로 함께하는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가곡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서 들으신 곡 테너 데온 반 더 발트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의 날개 위에 그리고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그의 목소리로 로미오와 줄리엣 꿈속에 살고 싶어 두 곡 감상하셨고요. 앤 머레이의 음성으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디오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저는 차유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C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교회라면은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닐 때 당신 교회 다니면 이혼이야 할 정도로 교회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죠. 51세 때 축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0: 저는 경기도 분포에 사는 이명래 집사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교수로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최중앙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랑은 항상 외모도 멋지고 젊으시고 또 온유한 분이시지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 어느 목회자분도 따라오실 없을 정도로 항상 열정적이시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황동영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1: 축구가 우상이었던 이명래 집사님,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0: 저는 우상이 축구선수고 축구가 제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죠. 축구를 하는데 부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수술을 다 한 4시간 정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그 허벌판에서 제가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회복기도 오는 그 순간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우는데 시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제약으로 있던 그 순간들이 파라나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제가 엄청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게 궁금해서 6개월 동안 제가 한 4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은혜도 뭔지 몰랐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못 살아온 거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아 50년 동안 살았을까 그 제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제가
1: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0: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유흥이라든가 그런 쪽에 탕진하고 사용됐었는데 지금의 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금동방송, 그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뭐 이런 긍휼 사육하는 데 동참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극동방송 듣는 거 그게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친구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꼭 귀신 들린 거야. 그래 귀신 들린 거면 어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성령의 움직임이지 너희들은 그 상황을 몰라. 그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태신자 초청해 이제 초청하려고 계속 지금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친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0: 건축 현장을 가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 듣다가 그 은혜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가다가 길에다 세워놓고 한 1년 정도는 울었어요. 극동방송은 살아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제가 늘 가끔 이렇게 들을 때 그 버스에서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어디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되돌아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극동방송은 저 북한의 어둠의 땅에도 잊지 않고 방송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 꼭 들어주세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1: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이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0: 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내 방혜리 권사에게, 여보 20대 후반에 연애 시절 당신의 손가락에 바른 빨간 액기 손가락과 약기 손가락에 매니큐어가 참 매력적이었고 아름다웠던 시간을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붉어진 당신의 손가락을 다시 한번 대비해봅니다. 33년이 지난 지금의 손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건 그 손이 사랑의 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내가 건축사 공부할 때 새벽에 당신이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씩을 싸주면서 정리해준 당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가끔 새벽에 출근할 때라든가 출장 갈 때 밥 사 먹는 거 안 좋으니까 꼭 밥 먹고 가라고 밥을 챙겨준 그 아내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방혜리 권사 앞으로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가길 기도하면서,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집사님의 눈물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고마움이 보석처럼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가장 중요한 게 제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죽을 때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 그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들이 미국에 이렇게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들어오려고 몇 번 두 번을 이렇게 했었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명성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을 더 충성되게 하려면 어쨌든 이제 제 사업장인 건축사 사무소 정명이 하나님의 비주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조금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좀 근데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남기고 싶습니다.
1: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오늘 이명래 집사님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0일 11시 경남, 양산, 김해, 경북, 경산, 대구, 부산, 부산 중부, 부산 서부,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직 복음 부산극동 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 학벌 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유명한 직장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팔로워 숫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일단 사람이 스펙이 좋으면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 내지는 우러러보는 인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스펙 말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진짜 중요한 스펙이 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도 이 스펙이 있어야만 결국 이 경쟁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스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펙이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스펙은 세상은 자꾸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건도 바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펙을 붙잡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는 반드시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러한 질문과 답을 구하는 과정 속에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구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주변의 블레셋 같은 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강한 피지컬을 가진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명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기대와 다르게 몇 번이나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폐위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왕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이미 해고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누군가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의 실패로 낙심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노라. 너 병에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거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정했노라.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사무엘 앞에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이 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압이었어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딱 벌어진

어깨에다가 훤칠한 키에다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이목구비를 가진 엘리야. 너무나 멋진 피지컬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확신합니다. 그래, 이 친구가 맞겠구나.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엔 이런 강한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손을 허공에 멈춰 세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 네가 보는 엘리압이 피지컬이나 힘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이 엘리압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겸손의 중심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스펙이 뭐예요? 그가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믿고 의지하면 그때부터 내게 부족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겸손이 없어요. 단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나갔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옆에서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고 뭐고 헛소리하지 말고 다 집어쳐 라고 다윗을 꾸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압이 하나님께 거절된 뒤 사무엘은 그러면 이세의 다음 아들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봅니다. 둘째, 셋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에 온 이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 이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아들들을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이 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무엘이 혹시라는 마음으로 이세에게 지금 내게 소개한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이 일곱 명이 전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세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대답하죠.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아, 그 녀석은 좀 보여드리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뭐 형들에 비하면 아유 좀 이렇게 좀 소개하기가 그래서 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집안에서 양을 치는 일은 가장 기대할 것 없는 자식에게 맡기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은 지금 그 집안의 자기 어떤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기대가 적은, 기대할 게 없는 자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다 각자 멋있게 단장을 하고 자신의 장점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다윗에게 대해서는 너는 여기 올 것 없다. 너 가서 양들이나 지키고 있어라. 아버지에게

해도 이 다윗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이새가 당황하며 사람을 보내 잠시 뒤에 다윗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간에 형들이 사무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보고 있는 동안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이 멋있게 단장하고 사무엘을 만나든 말든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자라고 하는 일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일인 것을 다윗도 알면서도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들판에 혼자 나가 있지만 그 양들을 진짜 자기처럼 돌보면서 혹시 맹수들이 와서 양을 물어갈까봐 눈을 부릅켜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수없이 돌을 가지고 그 맹수들이 오면 싸우려고 물매를 수없이 스스로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하고 자기 형들도 다 무시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금 해야 될그 일에 100% 몰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딱 첫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땀하고 이런 게 온통 젖어가지고 꾀죄죄한 모습. 거기다가 양들과 뒹굴어서 씻지 못해서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나는 모습. 형들에 비하면 딱 벌어진 어깨나 위풍당당한 모습도 없어요. 냄새도 나요. 그런데 그런 별볼일 없는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피지컬은 작고 다른 모습은 형들에 비하면 별로 드러날 것이 없지만 그 얼굴에 그가 가진 내면의 마음의 영적인 것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얼굴 속에 비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뿔병을 짓고 방금 조금 전까지 이 볼품없는 다윗을 비웃던 가족들 앞에서 가장 천한 막내에게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 순간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고 많은 당당하고 멋지고 부러워하는 그 이세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하나님은 하필 다윗을 선택하신 걸까? 다윗은 남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교해서 저만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갖다 놔도 이 다윗의 한 가지의 장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었다면 그가 주어진 일에 그 순간 100% 몰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손익을 따지거나,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그거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이 만나는 조건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집중하는 몰입형의 사람. 하나님에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알아야만 그에게 더큰 일을 맡겼을 때도 여전히 충성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스펙 가운데 하나가 겸손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렇게 살면 될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당장 나에게 빠른 성공이나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이 보장되는 자리를 다 원하거든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거나 남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으면 그 자리를 사람들은 다 차버리고 나오거든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일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당장 얻을 게 없다면 적당히 편안하게 그렇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처세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헌신하면 그게 반드시 훗날 내가 큰 성공의 문을 여는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배우 해리슨 포드를 아시죠? 안다고 해줘요. 이 해리슨 포드가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배우지만 사실 30대 중반까지는 늘 오디션을 보면 낙방만 하던 철저한 무명의 배우였어요. 그런데 계속 배역을 받지 못하고 낙방만 하니까 30대가 넘어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문제가 생기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배우의 꿈을 접고 목수 일을 했어요. 한때는 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꿈을 접고 목수 일을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한숨을 쉬면서 내가 한때는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톱밥이나 뒤집어 쓰고 있는 내 신세를 한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충 대충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달랐어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무를 다듬는 동안 그 나무를 다듬는 그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지만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목수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연기를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땐 이렇게 연기해봐야지. 그리고 가상의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 목수의 자리에서 시간만 나면 연기 연습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영화 감독의 사무실에 문짝을 짜주는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이 젊은 감독은 루카스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늘 와서 자기 사무실에서 며칠 작업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목수 포드가 한때는 배우를 지원하고 배우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유쾌하고 사람이 너무 성실한 모습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루카스라는 감독이 영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배우들을 오디션을 보는데 그 오디션 대사를 맞춰줄 사람이 없어서 이 해리슨 포드에게 이 대본 좀 읽어주고 오디션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오디션도 아니고 그냥 여기 요거만 대사만 읽어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포드가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역할에 늘 그랬듯이 그런 최선을 다하고 그 대본을 읽어주는 건데도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몰입을 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한 루카스가 얼마 뒤에 자기가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아주 과감하게 이 해리슨 포드를 캐스팅해요. 그때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가

스타워즈예요. 바로 이 스타워즈 한편에 해리슨 포드가 세계적인 배우가 되고 대중들이 주목하는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포드가 아주 초라한 일상에 바친 땀방울이 훗날 헐리우드라고 하는 거대한 문을 여는 그 땀방울이 열쇠가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진실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묵묵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로 오늘의 땀과 눈물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예미시 오근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독일이 주목하던 육상 7종 경기의 유망주였어요. 그런데 10대 때 무릎 십자인대가 두 번이나 끊어지고 선수 생명이 끝났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그녀는 특수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교사가 돼요. 하지만 내가 한동안 마음으로는 자기 모습이 인정이 안 되고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예미 씨가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녀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봐. 네가 어떻게 되든 나는 너를 사랑할 거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미 씨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은 예미 씨는 무릎을 덜 써도 되는 포환 던지기에 도전을 해요. 낮에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차가운 쇳덩어리를 수없이 던집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드디어 파리올림픽에서 그녀는 무명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망의 결승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예미 씨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상대 선수들은 모두가 다 긴장을 하는데 이 예미 씨만 벤치에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긴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미 씨는 금메달을 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무명이고 다른 종목으로 뛰던 선수가 이렇게 종목을 바꿔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건 불가능한데 그 비결이 혹시 있느냐? 우리가 모르는 비결이 뭐냐? 그때 예미 씨가 그 기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 자기가 늘 부르던 찬양 한 곡을 불렀어요. 말 대신 찬양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 가사가 이래요.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서 나는 결코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가사는 이런 거였어요. 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꽉 안아주셔서 나는 결코 놓지 않았어요. 뭐 이런. 여러분,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내 힘과 스펙을 움켜쥐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버텨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0: 이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악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사람들에게 자랑할 스펙을 쌓느라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자리, 원하지 않는 환경일지라도 그 자리, 그 일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순옥 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애청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죠.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더 드림교회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드려요.
1: 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0: 아멘.
1: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나 무병장수도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0: 아멘.
1: 마태복음 7장 11절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고난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고 오늘 소망의 기도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주 최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세요. 이 시간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 방송 중보 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215 성도님 조카 이다윗은 태국 이주민 여성과 결혼해 4살 아들과 얼마 전 예쁜 딸을 낳았어요. 다윗의 가정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연합해 믿음으로 올곧게 잘 세워져 경제적으로도 필요들이 잘 공급되고 어려움 없이 온 가족이 건강하게 기쁨과 기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먼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축하드리고요. 우리 9215님의 조카의 가정을 위해서
0: 네. 아들.
1: 아, 네.
0: 아들입니다.
1: 아들과
0: 네.
1: 아, 얼마 전에
0: 딸.
1: 네. 딸을 낳았는데요.
0: 네.
1: 축하드리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215님의 조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또 시골에 있는 성도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가정 가운데 참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믿음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9788 성도님, 2주 후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친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수술 후에 영육의 강건함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지금보다 더 많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9788님이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친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네,
1: 우리 9788님의 우리 친구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수술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아멘.
1: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9788님의 친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2주 후에 폐암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0: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수술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며 수술 후에도 잘 회복되어서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욱더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회복해 되는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087 성도님, 아들이 군대에서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고 억울한 누명 쓰지 않고 오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군대에 보낸 것만으로도 참 이렇게 마음에 또 쓰이실 텐데.
1: 그러게요.
0: 군대에서 또 이렇게 오해를 받는 상황이 생겨서
1: 네.
0: 많이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7087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또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아들을 건강하게 또 장성하게 도우셔서 군대로 파송하셨는데 하나님 군대에서 우리 7087님의 아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어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해를 받고 또 하나님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7087님의 아들이 하나님 군 생활을 하나님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하고 멋진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업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상황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9507 성도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해요.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있게 기도 부탁드려요. 신랑이 다니는 직장인 마트에 경제가 회복되고 마트 직원분들도 교회로 나아가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9507님의 또 신랑분이 다니는 직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랑분의 직장과 또 직원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9507님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 신랑이 다니는 직장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도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함께 직장생활하는 그 직원분들도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9507님의 가정이 하나님 어려움에 빠져있는 또 시리에 빠져있는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9507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0552 성도님, 이번 주부터 3일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돼요. 모든 성도,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참여해서

0: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네. 부흥회를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것을 보니까
0: 네.
1: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우리 0552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0552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번 주에 3일간 부흥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0: 아멘.
1: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뭐 교회의 모든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역사, 부흥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은혜와 축복이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저는 곧 50세를 바라보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오랜 기간 결혼을 위한 기도를 했고 최근에는 배우자로 기대하고 연락하던 분과의 인연도 끝이 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을 알기에 말씀을 붙잡고 작은 사명들을 또 하며 일상을 버티고 있어요. 출산 문제도 있고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면서 아버지의 뜻이 독신에 있는가 두렵기도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또 작은 교회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다는 말씀이 떠올라 오늘 소망의 기도를 신청해 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1: 네.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기도의 제목 가운데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로
0: 네.
1: 선택하신 것을 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0: 네.
1: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네, 익명으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린 하나님 우리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살펴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결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뜻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낙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를 믿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상 속에서 감사로 하루하루의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매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병상에서 일으킬 수 있고요. 병상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 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0: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증상이 더 심해지신 데다가 날도 더워 청소도 힘드셔서 제가 더 자주 방문해 섬기려고 합니다. 믿음도 건강도 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네, 부탁하셨는데요. 오랜 기간 또 이렇게 혼자 계신 가운데
0: 네.
1: 그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익명으로 기도 부탁하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혼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통증과 또 두통이 일상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이 더욱 굳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회복이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아빠가 전립선 암으로 치료 중에 계세요.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기 위해 남성 호르몬을 없애는 약을 먹는데 그 때문에 갱년기 증상으로 짜증을 많이 부립니다. 또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데 아빠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암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딸로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데 또한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의 제목 가운데 따님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게요.
1: 네, 우리 익명으로 기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익명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딸로서 아빠를 사랑하고 또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전립선 암으로 치료 중에 있어서 하나님 약을 먹고 또한 통증으로 하나님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빠의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암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매일 밤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기도 응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양육비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게 합니다. 저 또한 건강이 안 좋아서 더 힘이 드네요. 아이들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영육이 또 강건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1: 네, 우리 익명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셨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0: 아멘.
1: 익명으로 하나님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비가 잘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0: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더 드림교회 이재영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밥 안 먹어서 배고픈 것보다 목이 말라서 물

못 마시는 것보다 더한 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 못할 때예요. 우리가 외로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되었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인생의 교차로에서 길을 못 찾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너무 슬픈데 위로의 말씀도 없어요. 캄캄한데 비전의 말씀도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백성이 패역해도 그러나 그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들은 알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사람들이 쫙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2절 3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You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왕이 오시려면 길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오거나 왕이 올 때 먼저 선발대가 와서 길을 깝니다. 그 길이 안전한지 안한지 울퉁불퉁하지는 않은지 이걸 다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왕의 행렬이 올 수가 있는 것처럼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의 거칠고 황폐한 마음밭이 기경이 돼야 돼요. 어지럽고 막 난잡한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요한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말했어요. 그의 말은 주님이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부드럽고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거친 마음밭을 기경하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의 불도저는 회개가 핵심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듣고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게 회개가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팔짱 끼고 오만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백날 들어봐야 헛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돼야 그 다음부터 다른 모든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과 기적과 능력의 말씀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회개에서부터 막히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다 퉁겨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어요. 광야는 아무런 부대시설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설이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한 광야로 달려갔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거에 처음에는 좋은 시설 보고 음식점 갔다가 맛이 너무 형편없으면 다시 안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거칠고 힘든 광야였지만 거기서 그들은 400년의 침묵을 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어요. 영은 영으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그중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달려갔어요.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껍질뿐이라는 걸.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해서 달려갔는데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잘 왔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 한 게 아니에요. 5절 읽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요한이 준 회개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나이스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너희 발등에 놓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벌써 새가족 등록 신청자가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교회 찾아오신 가든파이브 새가족 과정 첫 시간에 나가가지고 제가 독수사의 자식들 이러면 그냥 다들 기절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세례요한한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 이게 영적인 권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인데, 세례요한은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왜?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백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똑똑하고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많지만 권위가 없는 것은 자기의 삶이 메시지를 백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메시지 뒤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태교했던 그런 수많은 세월의 영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세례요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살아있는 설교자 한 사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준비된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신구약 66권을 다 뚫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뚫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세례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아들 세례요한이 어떤 말씀의 대언자가 될 것인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을 대언할 세례요한 같은 대언자들이 필요한데, 엘리야는 섣을 퍼른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열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말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또 믿음이 식어버린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예를 들어 CES를 통해 양육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 것, 그 또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스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일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잖아요. 없던 능력도 생겨요. 능력이 없고 축복이 없는 사람은 사명에 순종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한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이 사명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말도 많이 듣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세례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요한은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뭐 자기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의식주도 심플했습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 야 고급 모피 옷에다가 로얄 젤리 고단백으로 드시고 그렇지만 그 당시는 문화가 달랐죠. 그 당시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플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세례요한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요한이 그걸 딱 끊어버립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바로 끊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주연이 아니야. 나는 조연이야. 내 뒤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오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갈채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걸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박수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좀 겸손히 아닙니다라고 막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사실로 믿어버려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하나님 팔아서 스타 되려고 해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빨리빨리 내려와야 돼요. 저는 주연이 아닙니다. 저는 영원한 조연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을 뿐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브릿지일 뿐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처럼 조연의 자리를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모았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소리요. 그냥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어. 그는 소리 이상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입니다. 그 신들매 푸는 것은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나는 그 정도도 아니라고 했어요. 한참 자기의 인기가 피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출세했는데 이렇게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성령의 겸손이에요. 성령의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를 만족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집니다. 크고 작은 것 상관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크게 되려는 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겠다. 세례요한처럼 나는 불꽃 같은 조연으로 만족한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된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괜히 남과 비교하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조연이 되는 것만도 영광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례요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말했습니다. 4절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이 회개의 세례를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는 씻어버린다 그래서 물세례거든요. 옛사람의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영성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모든 제자도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거죠. 팔짱 끼고 판단하려 해서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한 심령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분의 치유를, 기적을 흡수할 수가 있어. 병 고침의 치유도 마찬가지. 많은 경우 똑같은 기도를 받았는데 병 고침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의 강팍함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마음의 회개가 있을 때 육체의 병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남의 잘못 비판하고 지적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곳이에요. 교육은 겸손에서도 시작하죠. I don't know,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여주셨으니 그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룩한 성인들일수록,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저런 분이 뭐 회개할 게 있나 할 정도의 분일수록 회개가 절절합니다. 오히려 정말 죄 많이 짓는 사람 같은데 뻔뻔해요. 회개할 게 없대 자기들. 그거는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센스티브합니다. 영적으로 센스티브해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이 있는 거지.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가 벅차서 남한테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뿐이지. 요한의 물세례가 바로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부셔서 그런 회개가 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세례받아야겠다고 나온 거지. 이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아무리 아멘 그랬다고 회개가 입증되는 게 아니야.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돈 쓰는 습관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삶에서 결단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축복이 옵니다. 8절에 보니까 요한은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시대는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열려든 거였어요. 요한의 물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했죠. 이거는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이제 새사람을 입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는데 이 성령 세례 여러분이 기독교 에센스에서 배우셨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set apart, 구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지킵니다. 모든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 영적인 세계에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꼭 잡고 천국 문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고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받았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와 함께 온 거예요. 둘째, 성령 세례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Empowerment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사역하면 달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달라져요. 내 혼자 힘으로 할 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하면은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태스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

말씀을 간구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세례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생명력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생명력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면 캐릭터 트랜스포메이션,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할 때 방언하느냐, 뭐 은사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성령의 은사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죠. 사람의 인간성 안 변한다고 하지만 그런 믿음은 참 불순한 믿음이 변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품도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론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죠. 옛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많은 성령께서 들어오면서 우리의 옛 성격을 조금씩 조금씩 부셔나갑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하실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그 스피드가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1년 만에 확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됐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에게 실망할 때마다 성령께서 아직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다 오면 밖에 나갔다 오면 더러워져서 샤워해야 되듯이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해서 옛사람이 살아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 상처투성이 우리의 옛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 상처 그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맡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물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요. 그냥 죄사함의 회개까지만 갔는데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변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인격으로 날마다 변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령세례가 전도와 관련이 있어요.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떼돈을 벌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머리가 왕창 좋아져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365일 전도하는 불꽃 같은 증인으로 너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전도의 열정이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흘러나는 거지. 그냥 보는 사람한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푸시와도 같은 거지. 여러분, 마가복음이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었다고 했죠. 당시 교회는 자신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무서운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도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전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 순간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살아남아라, 숨어라 그러지 않고 그런 무서운 상황에도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진 거야. 지금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고 사회가 기독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 얘기했다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받고 있던 로마의 크리스천들도 전도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쏟아지는 부흥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가 다시 한번 불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 일이 뜸해지고 나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주구장창 유튜브 보던 일이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0: 면서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처져 계신 분들, 죄책감 때문에 눌려 있는 분들, 여러 가지 마귀 공격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세례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약속의 땅 공간 안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장년들이 함께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때 이 공간 안에 우리에게 매일 부흥회를 여시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파와 세대를 초월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기도의 야성 회복을 선포하는 대규모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성도 5,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714 연합기도대성회를 열었습니다. 환영사를 맡은 이인호 더 사랑의 교회 목사는 여러 교회의 자발적인 연합기도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첫날 설교자로 나선 이기용 신길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느슨함이라며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일상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서를 직접 제출하며 지속적인 기도 운동 동참을 다짐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선구를 기반으로 출범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714 연합기도운동은 향후 5년 안에 전국 8,000개의 교회와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13개 권역별 연합기도 모임을 활성화해 한국교회의 기도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중장기 사역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강진 피해로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재난 현장에 한국교회가 신속하게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절망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생필품과 어린이 선물을 전한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강진 피해가 집중된 베네수엘라 라과일라주 일대 이재민 캠프를 방문해 긴급 구호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봉사단은 지난 16일 현지 마트 직원들과 협력해 위생용품 등이 담긴 긴급 구호 키트 1,500개를 신속하게 제작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피해 극심 지역인 마코토 일대 이재민들에게 손에서 손으로 물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으로 19일 기준

0: 누적 사망자가 5,069명에 달하는 현장 상황 속에서 봉사단은 카라카스 현지교회와 연대해 20일 베네수엘라 어린이날을 위한 책가방과 간식 상자도 아이들에게 선물했고 단장 조연삼 목사와 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정부가 입양을 전담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식 입양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입양 가족연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현재 입양 대기 아동이 284명, 신천 가정이 756가구에 달함에도 행정부의 절차 지연 탓에 1년 동안 공식 입양이 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양 가족단과 현장 전문가들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들이 부모 없는 시설에서 성장하며 입양이 어려운 특수 욕구 아동으로 분류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며 심사 기준의 명확화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신속 입양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농촌 부흥과 민주화 운동을 돕고 평생을 겸손하게 헌신했던 호주 연합교회 소속 존 브라운 한국명 변조은 선교사가 지난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고 변조은 선교사는 1960년 한국에 입국한 뒤 12년 동안 서울과 마산, 거제도 일대에서 우수 가축 보급을 통한 농촌 경제 자립과 과부들을 위한 수공예 자립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변 선교사는 1964년 당시 시기상조로 여겨지던 서양 선교부의 재산권을 한국교회에 전격 이양하는 조치를 주도하며 자립선교의 기틀을 닦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과 히브리어를 강의하며 인권과 빈민선교의 앞장선 신앙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고인은 1972년 호주로 영구 귀국한 뒤에도 호주 연합교회 선교부 총무로서 한국의 산업선교와 민주화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부산 부전교회가 3년 2개월간의 오랜 단임 목사 공백기를 극복하고 제7대 백신종 단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거행했습니다. 부전교회 성도들은 지난 17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백신종 목사를 큰 박수로 환영했으며 설교를 맡은 범어교회 장영일 원로 목사는 목자와 양의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당부했습니다. 백 목사는 답사를 통해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 증언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백신종 목사는 종신대 신대원을 거쳐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캄보디아 선교사 및 미국 베델교회 담임 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차임입니다. FE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만 이 신학은 영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나 헛된 우상을 연구하던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로 신학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날 신학자들과 신학 교육이 거기서 오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것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접근해서 학문화가 돼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신화 거짓된 허황된 신화 우상 자기가요 돈을 사랑하고 이성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0: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이것이 아니다라고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 몸 바쳐 하나님의 불사르는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다면은 때에 때 내 건 놔야 돼.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해야 돼.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 백성과 그걸 이렇게 축복한 거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구원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 축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학이라면 예수 없는 기독교 대학, 무슨 기독교 대학이요? 아니야.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 신학자들은 글을 쓰고 무슨 말할 때 새로운 거, 남이 해지 않은 거, 꾸미는 거. 아테네는 그게 철학자들이 모인 곳이요. 그리스도의 수도지. 지금도 미국이나 여기나 학회들 하잖아요. 학회들. 신학회 뭐 했나 뭐 했나. 거기에 학회도 해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학회는 뭐요? 죽은 거요. 자기 말 자랑하는 거요. 자기 아는 지식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 뿐이요. 없어. 신학자들은 신학책이나 신학 논문을 볼 때 새롭게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학자다. 중요해요. 내가 그 반대는 거 아니요. 자기 새롭게 독창적이고 그 연구에서 가르치는 것 좋아요. 새로운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게 좋은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의 삶이 때론 광야 같고 때론 메마른 사막 같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새 길을 내시고 생명의 강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보시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찬양은요, 심플리포의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지은영.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시편 10편 12절의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시편 10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피아워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비워십이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편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따라 읽어주셨습니다.

읽었죠? 시편 10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멘. 혹시 지금 광야를 홀로 걷는 것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연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가장 확실한 피난처이자 도움이신 우리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무명한 자로 충성하며 부족해도 정직하게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첫째, 큰 구원을 이루었으나 무명한 자들입니다. 어제 본문인 8절부터 다윗의 용사 중 제일 먼저 무명의 세 용사가 소개되었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최고의 영웅은 요셉 밧세벳입니다.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요압은 어디로 가고 듣도 보도 못한 그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전도의 용사로서 단번에 800명을 전도한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삼마가 무명의 세 용사 중 마지막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고해요. 삼마는 녹두나무 가득한 밭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삼마보다 더 위대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어요. 이렇듯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버티면 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의 목장 보고서를 빠뜨리지 않고 봅니다. 수많은 목장 보고서를 수십 년을 봤는데 매주 죄 가운데서 서서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꺾는 놀라운 적용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드러나지 않는 용사들이라 생각됩니다. 분명 이 땅에서는 무명하나 천국에서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가장 앞서 맞이해 주실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 화장실 청소만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명해진 저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하게 섬기신 어머니 중 누가 더 큰 용사일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춘 부자 같은 사람이 겸손하게 헌신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드린 능력의 사람이 다윗 공동체에 이렇게 세 명이나 있었네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등장시키며 이들로 인해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명의 세 용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용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둘째, 부족해도 주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는 그 다음 3인의 용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32목 중 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이야기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소원하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나온 헌신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까지 이름이 없던 이 세 용사 중 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만 18절부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이름은 빠지는데 학자들은 그를 요압으로 봅니다. 요압은 신념과 야망으로 목숨을 걸었기에 그가 떠온 물은 순수한 충성의 결과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채우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사람을 우상 삼아 하는 충성은

흥성대로 받되 그물은 마시지 않는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에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해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이지만 다윗은 혈연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첫세 사람에게는 끝내 미치지 못했다고 분명히 평가하지요. 다윗 왕국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행위의 공정함으로 평가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재능과 지위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의 비교의식이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차별하며 특혜를 준 일은 무엇인가요?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면서도 비교의식과 생색으로 그 헌신을 퇴색시키지는 않습니까? 술에 빠져 지내던 지난 삶에서 돌이켜 술 중독을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고 술을 줄이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가족과 친척이 모인 자리에는 늘 술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거의 싸움으로 끝났고 그 적막한 분위기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렇게 음주 문화에 익숙했던 저는 성인이 되는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짜릿함을 느꼈어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블레셋 같은 술에 대항하지 못하고 돈과 사람들 뒤에 숨어 음주 가무를 즐겼어요. 저에게는 다윗의 새 용사처럼 중독의 근원을 돌파하여 말씀의 우물물을 길어올 믿음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세상 모르게 졸거나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맺습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술을 마시는 건 큰 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믿음과 기도의 용사인 지체들에게 저의 술 중독을 고백하면서 술을 조금씩 줄이는 적용을 했어요. 회식 때 주변에서 술을 권해도 음료수를 마시겠다며 거절했지만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처음 접하는 술 광고를 보면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미혹되기도 해요. 어떤 중독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한 잔은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작고 사소한 유혹도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영웅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백성이 도망칠 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이름 없이 충성하며 목숨 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을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께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충성하는 그한 사람을 기억하여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무명하게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등감과 우월감의 비교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우상 삼는 충성을 내려놓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무명한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흔들리는

0: 있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 즐겨 보실까요? 저는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최근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두세 편 연달아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방금 나눈 이 질문과 대화가 불법인 곳이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선 한국 드라마가 유행인데 여기서 작년에 방영한 드라마죠. 폭군의 셰프를 보다가 청년 두 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데일링크에 따르면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인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수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두 청년이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드라마라면서 친구 한 명을 초청해 같이 봤던 것이 화근이었죠. 초청받은 친구가 죄책감 때문에 자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초청한 두 청년은 이 때문에 가택수사도 받고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전체가 열악한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죠. 일상이 일상이 될 수 없는 땅, 감시와 의심, 비판과 억압의 땅,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문자 주셨고요. 하나님, 북한 땅에 자유를, 복음을 주소서 9461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를 접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자진 신고를 두려움에 떨면서 자진 신고를 하면서 친구들을 신고하고 친구들을 고발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당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북한의 청년들,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땅 북한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한 줄 보내주셨던 1009번 그리고 9461번 우리 두 청취자분께 출석 인사 선물 먼저 드리면서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출석 체크 그 문자를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부산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함께 남북한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 아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1751님도 너무나 귀한 기도의 한 줄로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와, 새싹 회원 찾아오셨는데 8283님 분당 서현에서 듣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방학해서 아빠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북한에 있는 또래들도 같이 즐겁게 보고 수다 떠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하는 주 대화 주제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드라마기도 하고 뭐 영화기도 하고 노래기도 한데 이런 대화가 불법인 곳인 북한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학 중에 찾아와줬던 8283 중학교 1학년 여학생분 제가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부천입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부천에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865님 반갑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오프닝에서 친구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7424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친구를 상호 비판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북한이죠. 비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그 마음이 더 차고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북한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북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 서머 스페셜을 맞아 함께하는 오늘의 한 뼘 한 뼘 더 알아가는 상식 퀴즈 시간까지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 함께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던 첫 번째 상식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탈북하고 나서 이 땅 대한민국 남한에 들어올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곳에 들어올 때 연령대예요. 저희가 첫 주에 그 상식 문제로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의 순위가 퀴즈로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탈북하고 이 땅을 처음 밟을 때, 그러니까 탈북할 때의 그 연령대 중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연령대 중에서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요것도 보기를 내어드려야겠죠. 1번 10대, 2번 30대, 3번 50대.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이곳에 들어오는 연령대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6473님, 저 이거 방송 들었었어요. 20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요 보기는 뺐어요.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1순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20대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고요.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연령대들이 더 탈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죠.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더 이렇게 접하고 좀 더 도전의식이 있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선물은 치킨으로 준비해봤어요. 우리 요 잠시 후에 소개되는 협찬 선물에 두 마리 통닭이 있는데, 아, 요거는 요 연령대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로 요 상품을 제일 좋아하는 연령대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물

치킨을 준비를 하면서 10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거 조금씩 갈리네요. 근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뭔가 도전 의식도 있고요. 이게 마음만 먹어서는 어려운 게 탈북이잖아요.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면서도 도전 의식도 있고 외부 문화에 대한 그런 접한 횟수들도 많고 10대, 30대, 50대 중에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탈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지 첫 번째 상식으로 함께 하는데 오답률이 거의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라서 30대라고 찍어봅니다 하셨던 6544님 그리고 치킨은 10대, 20대, 30대 다 좋아해요 하셨던 하지만 정답은 또 이렇게 잘 도전해 주셨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30대다 보니까 30대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선물로 요 치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066님도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고 젊은 탈북 청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운차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0541님도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패기 넘치고 열정 넘치는 10대가 아닐까요? 7641님 그쵸. 가장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10대 친구들도 그렇게 탈북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넘어오기도 하는데 오늘의 문제처럼 이곳에 온 탈북을 한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연령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지 근데 제가 아까 그 열정만으로는 사실 탈북을 감행하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도 거기에 무수한 그 수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다 피하고 중국에서 이곳에 바로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제3국에 또 이렇게 들러서 몰래 이렇게 들러서 거기서

또 감옥에서 수개월 동안 투옥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는 그 연령대. 10대일지 30대일지 50대일지 다시 한번 보내봅니다. 8008님 8008님 우리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 30대 50대가 더 많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제가 아직 정답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샵 1069번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볼게요. 727님이 30대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도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청년들이 치킨을 좋아할지도 궁금해요. 10대인 것 같습니다. 3926님. 북한에서 치킨 사업을 하던 그 외부인이 있었는데 평양에서는 정말 잘 팔렸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보통의 그 주민분들에게는 기름이 너무나 귀해서 치킨이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좋아하시겠죠? 대신에 백숙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의 상품인 치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겸 말씀드리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첫 번째 상식, 첫 번째의 통일 배우기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저의 설명이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 봐요. 오답이 더 많이 왔어요. 정답은 2번 30대입니다.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가 28.8% 그리고 20대가 28.2% 100명 안팎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많이들 보내주셨던 10대는 11% 정도고요. 50대는 6% 정도입니다. 아까 7547님이 50대가 되어보니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선택

색깔 나인 10대이지 않을까요? 라고도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의 30대가 많은 이유는 내가 뭔가 이 체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깨어지는 그거는 10대 때가 많을 수 있죠. 근데 탈북 그 사선을 넘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나의 경제생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위한 나의 결단이 있기까지. 그래서 30대 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취업과 생계 유지의 가능성을 보고는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20, 30대 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장마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계 책임을 도맡으면서 이게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30대 때 많고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뺐어요. 20대 때도 제가 20, 30대 때가 가장 많아요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서 20, 30대를 합치면은 50%가 넘죠. 절반 이상의 분들이 20, 30대라고 합니다. 30대군요. 오답이지만 치킨 먹을 기회를 주셔도 될까요? 저희가 두 번째 상식 퀴즈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0995님, 도전해 주세요. 시간 더 주셔서 30대요. 저희 16개월 된 찬송이와 같이 방송 듣고 있어요. 아, 이름이 찬송인가 봐요. 어떻게 지금 육아 중에 극동방송과 OEP대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셔서 7663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휴가인 신랑이랑 점심으로 냉면 먹고 필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대요 라고 보내주신 6680님. 필사하던 그 너무 귀한 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6680님도 보내드리고요. 저도 치킨 당첨 한번 돼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싶어요. 7332님도 주셨고, 저희 교회 탈북 성도가 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조금은 다르지만 그분들을 통해 한번더 북한의 상황과 아픔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신 0711님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8450님까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아까 30대 파워했던 7217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치킨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오늘 상품 받아보신 분들은 이 치킨을 함께 드시는 그분과 북한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하다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런 작은 관심이 모여서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으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함께 할게요.

이렇게 탈북하고 나서 한국 땅에 온 형제와 자매분들, 너무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외부 콘텐츠를 시청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탈북민들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탈북하신 분들입니다. 탈북하시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들 체크해주세요 하니까 이 정도 비율이 나왔다고 해요. 1번 30% 미만, 2번 50% 안팎, 3번 80% 이상.

30% 미만의 분들이 10명 중 3명 미만의 분들이 우리 한국 콘텐츠를 접하셨을까요? 아니면 절반 안팎의 분들

사람들이 봤을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접했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K-드라마는 전 세계가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가장 높은 요거를 도전해 주신 3926님도 계시고요. 북한에서 우리 모두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답을 도전해 봅니다 하셨던 분도 계세요. 콘텐츠로 남북 통일의 씨앗이 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콘텐츠로 우리 통일의 복음 통일의 씨앗이 발화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샵 1069번으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30% 미만 1번이고요. 대략 50% 절반 정도가 2번이고요. 10명 중 8명 이상이요. 80%가 3번입니다.

실로와 함께 찬송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만 체크한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하시면서 0688님 주셨어요. 그쵸. 요 문제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분들의 비율이었어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요.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1398님 도전해 주셨는데,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탈북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함께 했던 것처럼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북을 하셨고요. 탈북을 감행하기까지는 북한에서 세뇌교육했던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깨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밀수가 많을 것 같아요. 1220님. 장마당에서도 이렇게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한국의 콘텐츠들이 USB나 외장하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로암 사냥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오셨어요. 6306님. 혼밥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새싹 회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번이나 참여를 해주셔서 정답을 맞추셨거든요. 맞추셔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리고요. 선물 소개하면서 그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극동방송의 라디오 이런 걸 포함해서 외부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의 비율은 1번 30% 미만, 2번 절반 정도, 3번 80% 이상,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첵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한기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인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그래서 정답은 3번 80%였습니다. 80% 이상의 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셨다고 해요. 이곳에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서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정착한 분들을 대상으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나 또 라디오나 이런 콘텐츠를 접하셨다고 해요. 북한은 아직 제재가 심할 것 같아서 절반 정도지 않을까요? 하셨던 6958님.

아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3번입니다. 서귀포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방송으로 북한의 실정을 알 수 있어서 슬프기도 합니다. 3번이요. 8744님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북한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슬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OFP데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전에 보내주셨던 제주도 8744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듣고 계시다는 9571님을 비롯해서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꼭 놓치지 않고 선정해서 링크가 있는 답장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오늘 선물 받아보시는 분들은 꼭 치킨 함께 하시는 분들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나누면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쌓아주시길 바라면서 인지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에 감춰진 믿음의 비밀한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의 감성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탁월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관리를 통과한 자에게 어떤 믿음의 비밀과 성령의 치권능이 임하는지가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축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기와 세포, 감정과 또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상태가 진정한 송축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겠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악기가 지휘자의 음에 맞춰 조율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과 스트레스, 감정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 꿇려 주파수를 맞추는 것, 그것이 영적 관리의 첫 단추입니다. 이제를 보면 내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원어로 완전하게 꽉 채워진 보상이나 대접을 뜻합니다. 잊지 말지어다의 있다는 샤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치매 상태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대기업 회장의 선폭적인 후원을 받아서 유학도 다녀오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회장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영적 배은망덕이자 치매인 것이죠. 다윗은 과거 광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섬김을 날마다 자기 영혼에 상기시키면서 영적 치매를 차단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하시며 라는 원어는 살라흐라고 말하는데, 완전히 도마를 씻어내는 수직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고치시는 그 유명한 라파, 나요와는 싫어하는 하나님이라로

그러진 본질을 원래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신의 권능을 뜻합니다. 컴퓨터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블루 스크린이 뜨고 멈췄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격리, 삭제하고 손상된 시스템 파일을 정상으로 복구, 그러니까 라파해야 컴퓨터가 다시 돌아오겠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영적인 치료의 백신이자 육체와 마음의 고장난 세포를 정상으로 리셋하는 영적인 포맷인 것입니다. 사절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합니다. 속량하시고는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엘 제도에서 온 말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친족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다라는 뜻이죠. 이 관을 씌우시며라는 말은 원어로 빈틈없이 에워싸서 보한다는 뜻입니다. 빚더미 앉아 사채 업자들에게 끌려가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한 자산가가 나타나서 대신 수억 원의 빚을 갚아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 최고급 정장을 입혀 경호원들로 에워싸 보여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와 긍휼의 경험으로 에워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성스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족하게 하사는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말하는데 이 배가 터지도록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도다의 하다시로 낡은 것을 완전히 리뉴, 이 재생한다는 뜻입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부리가 구부러지고 깃털이 무거워져 날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독수리는 바위에 구부러진 부리를 쪼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강력하고 날카로운 새 부리가 돋아나고 그 부리로 무거운 깃털을 다 뽑아내서 완전히 새로운 청춘 독수리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영적으로 지치고 노쇠한 우리에게 이 독수리의 부리를 깨뜨리는 결단과 영적 재생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억압당하는 히브리어는 아사크라고 말하고 있는데 힘없는 자를 교묘하게 착취하고 짓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미스파트, 그러니까 심판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악도 기업주에게 임금을 체불당하고 구박받던 노동자가 유능하고 정의로운 암용사를 만나서 모든 권리를 되찾고 악도 기업주가 처벌받는 시원한 반전 플롯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개입하셔서 영적 암행어사처럼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길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데레크라고 합니다. 뜻은 하나님의 방법과 내면의 성품을 뜻하고 행사는 알릴 나로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기적과 행위들을 뜻합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눈앞의 기적만 보고 일회일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왜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내면과 설계도 길, 그러니까 데레크를 알았죠. 기적만 쫓는 사역자는 시험에 들지만 성령이 깊은 조명으로 하나님의 설계도와 방법을 아는 사역자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8절에 보면 요한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고 말씀합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흠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자궁 레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태중에서 아무리 발로 차도 어머니는 사랑하듯 끊을 수 없는 본능적인 사랑이지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는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히브리어는 말하는데
이 뜻은 콧구멍이 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코가 벌어지죠. 그 코가 길어서 분노가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영적인 유머가 담긴 표현입니다. 말씀부리 아이가 집안의 비싼 도자기를 다 깨뜨렸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서 콧김을 씩씩거리며 징계하다가도 아이를 보는 순간 자궁에 끓는 사랑, 이 라움이 발동하여 긴 콧구멍 으로 분노를 삭여내고 다시 안아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넘어질 때도 주님은 긴 콧구멍으로 참아주시며 성령으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 구절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고 말씀합니다. 품지는 히브리어로 나타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 원한을 마음속에 꼭꼭 쟁여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할때 10년 전, 20년 전 잘못까지 다 끄집어내서 장부를 들이미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마음이 꼭꼭 쟁여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뒤끝없는 깨끗한 용서와 회복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갚지는 히브리어로 가말로 행한 대로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과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할 때 카메라가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을 고스란히 찍어서 벌금을 때리듯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대로 다 공무집행하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오늘 일꾼으로 써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벌금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물리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대속의 비밀을 아는 자가 강력한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심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핵심 단어인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데 언약에 기초한 변화 없고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고무줄 같아서 기분이 좋으면 늘어났다가 기분이 나쁘면 줄어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인간이 감히 측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의 우산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 않는 바위가 됩니다. 12절에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라고 말합니다. 옮기셨으면은 히브리어로 라크라고 하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무한대의 거리로 격리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남극과 북극은 위아래로 가다 보면 결국 만납니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은 아무리 앞으로 달려가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무한 평행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라크하셨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와 우리가 만나지 못하도록 영적 우주 저 멀리 던져 버리셨다는 해방의 선포인 것이죠. 이 확신이 우리 내면에 깊이 임할 때 정죄감이 떠나가고 마귀의 결박이 그때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긍휼히 여김은 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허물보다 자식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아비에 애끓는 심정이죠. 자식이 밖에서 사고를 치고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돌아왔을 때 이웃집 사람은 냄새난다, 더럽다고 피하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씻기고 안아줍니다. 하나님은 복음자는 사육자인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수하고 낙심할 때 매를 드시기 전에 아비의 심정으로 다가와서 성령의 기름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14절에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라도 말씀합니다. 체질은 히브리어로 예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을 때의 그 성분과 구조를 뜻합니다. 먼지는 창세기 이상의 진흙 먼지를 또 말하고 있죠.
도자기를 만든 장인은 이 그릇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으면

0: 깨지는지 그 구조와 성분을 완벽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강철 로봇이 아니라 조금만 부딪혀도 바스라지는 연약한 흙, 먼지, 아파르 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성령에는 값진 보화를 담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쏟아지는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사랑의 섭리를 믿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며 맡겨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7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펌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628-226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란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극동방송 팩스 051-7441-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게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1: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한결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심지어 힘겨운 상황에 닥쳤을 때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왜 감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궁극적인 이유

0: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본성이 없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감사를 너무 싫어하고, 아니, 감사하면 뭔가 큰일이 날것 같은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까? 아닙니까? 습관입니다. 감사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습관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를 몰라서 정리하자면 감사 훈련이 안 돼서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감사가 너무나도 어려운 출애굽 공동체, 아니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가 훨씬 더 쉬웠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죠.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도화한 그 마지막 장면을 사진으로 탁 찍은 게 바로 이 19절 말씀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는요, 진짜 안전하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마른 땅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넜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다 건너자마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분명히 말랐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다시 젖은 땅이 돼요. 그냥 젖은 땅이 된게 아니라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리는 이전의 홍해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은 모두 다 수장돼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적인 일이거든요. 전체 설명이 위기였잖아요. 이제는 꼼짝도 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었는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회자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들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도 특별한 간증거리가 되었고요. 두고두고 교훈 삼아서 자자손손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사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3,50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 사건의 근거에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기적,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원수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 그 모세가요,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유언을 남기느냐? 시편 90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그냥 한번 끝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한 일들을 자자손손 종들에게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할 때 자신들을 막았던 그 애굽의 모든 대적들은 주의 손으로 심판하시는 그 영광을 지금까지 자자손손 나타내 달라는 간증이 바로 시편 90편 16절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돌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1: 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 완곡하게 표현됐어요. 원문 그대로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이걸 번역해 보니까 이런 의미죠. 찬양과 감사의 감격이 그 입술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너무나도 작은 육체의 피로와 갈증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 누가요? 출애굽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위대한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받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안면 싹 바꾸고 이렇게 돌변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를 쏟아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출애굽 공동체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만 걸까요?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 입술이 불평과 원망의 입술로 바뀌었고 무엇 때문에 감사, 감격하던 마음이 온갖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물을 얻었으나 어떻게 해서 먹지 못했다? 써서 먹지 못했다는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면 물이 부족했고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안면을 싹 바꾸는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그 상황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물을 얻었으나 써서 먹지 못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출애굽 공동체를 감사 훈련장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 훈련장으로 이끄셔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즉 기적 이후에 광야로 그들을 이끄심과 또 물을 얻게 하였으나 먹지 못하게 하심을 연출하셔서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 주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구하라. 다시요. 감사를 구하라.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를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감사를 구한다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는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의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는 구하는 감사 침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 공동체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마른 길이 만들어졌죠. 그 길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마른 길을 통해 안전하게 건넜죠. 여기까지도 기적인데,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바라보니까 건너오다가 다 수장되더라는 거죠. 이거를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몸으로 체감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혔던 그 홍해 같은 길이 열리고,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마른 길로 통해서 안전하게 건넜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건넜는데 건너고 있던 바로의 군대들이 모두 다 수장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기대감을 품겠냐는 거죠. 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진짜 안전한 백성들이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열리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들 앞에 여러분, 어떤 길이 열렸나요?

광야길이 열리죠.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척박한 수로 광야, 그게 그들 앞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꽃길이 아니라 험지로,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걸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감사를 구하게 하시기 위해, 감사를 찾고 두드리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절대로 지금의 감사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감사한 일을 구하고 더 감사한 일을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 감사 훈련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기적의 홍해, 감사의 홍해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걸까요? 왜 더 감사한 일을 구하고 왜 또 감사할 일을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홍해를 통과해도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서요, 이 감사할 상황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도 그럼에도 우리 인생길, 우리 앞에 다시 어떤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열릴 것을, 다시 사막의 길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홍해의 기적은 정말 잠깐뿐인 거죠. 홍해의 기쁨은 정말 잠시뿐이고 오히려 광야와 사막길이 수도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감사할 상황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감사할 일을 구하고 또 감사할 일을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광야길을 지나가려면, 거기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려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감사를 마중물 삼아서 더 큰 감사와 더 위대한 감사를 향해 강력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각 집마다 있었던 이 펌프 아세요? 저희 집 앞에도 펌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펌프요, 제가 열심히 펌프질 해봤거든요. 무슨 소리만 난 줄 아세요? 쇳소리만 납니다. 드득 드득 드득 이 소리만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의 미련한 모습을 보고 있던 저의 아버지가 갑자기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를 탁 퍼서 그 펌프에 물을 팍 놓는 순간 재빠르게 막 펌프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이 어떻게 나와요? 콸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자 여러분 이 바가지 한 바가지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중물인 거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가지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바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감사와 더 위대한 감사를 향해 침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모세의 태도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모세의 모습 중에서 오늘 본문이 유독 왜 모세가 모세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 출애굽 공동체가 만난 이 뜻밖의 상황, 22절 하반절을 보니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뭐를 얻지 못했대요? 물을 얻지 못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만난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이 엄청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물 기적이었잖아요. 물이 완전히 갈라져서 벽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 충만했는데 이제는 고작 먹을 수 있는 그 작은 물로 인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릴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물이 없어 고생하던 그들에게 물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에요? 못 먹는 물이더라는 거죠. 홍해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될 그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라의 물로 인해 원망과 불평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쏟아넣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느냐, 24절 하반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싸납게 우리더러 무엇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요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뭐라고 투정을 부렸어요.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하시냐고. 이게 우리가 지금 24절 하반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백성들이요, 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모든 온갖 이 부정적인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모세는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하고 백성들하고 누가 더 목말랐을까요? 누가 더 목말랐을 것 같으세요? 왜 모세가 목말랐을까요, 더? 단순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애가 탄 거죠. 그 애가 탐이 더 심한 갈증으로 나타났을 텐데 중요한 건 모세는요, 백성들과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결단을 하고 다른 행동을 내리더라는 거죠.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시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기서 부르짖었다,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엄청난 이 고통의 무게로 인해서 너무나도 흥분하고 절규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부르짖었다, 차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흥분했고 절규했고 이렇게 차크, 부르짖었던 걸까? 왜냐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죠. 그 대단한 홍해 물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며 감사했던 그들이 그 감사가 이 작은 마라의 우물물 하나 때문에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한 울부짖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감사가 멈춰서는 안 됨을 깨닫고 오히려 모두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 차크, 울부짖으며 감사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모세 한 사람이 끊어질 뻔했던 감사의 위기를 또 감사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5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어떻게 되었대요? 물이 어떻게 되었대요? 달게 되었도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못 먹는 물이 그들에게 인생 즐거움을 주는 맛을 내는 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더 감사, 또 감사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끊어질 감사의 위기를 또 감사와 더 감사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쓴맛들이 단맛으로 변화될 것이고 수많은 어두운 인생들이 웃음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감사가,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를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또 감사, 다시 감사하기를 침노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반기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매일의 위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샘물에서 마음껏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골든타임이 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고 생명

0: 이 생명이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허용된 시간이 바로 이 골든타임인 거죠.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마라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밑줄을 치고 막 제가 별표 5만 개 했어요. 안 믿겨지시죠? 별표 5만 개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에서 끝이 나면 되는 구절이에요. 당연하겠죠. 출애굽 백성들이 감사에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더 감사하기를 구하는 법을 배웠고 또 감사하기를 찾고 두드려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잘 봤지? 잘 봤지?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 끝맺음인데,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뒷붙여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은 시험했다라는 표현이 덧붙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마무리됐잖아요. 더 감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백성이 엘림으로 가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 이렇게 딱 끝이 나면 좋은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그들을 시험했다는 표현이 등장했느냐? 감사에 뭐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죠. 감사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현장, 지금 감사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된, 더 감사 또 감사를 깨달았으면 속히 삶으로 증명해내라, 감사의 골든타임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니까 이 시험하다 낫사라는 단어가 총 36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두 가지가 강조가 돼요. 하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언제나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 시험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왜 야고보는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시험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만 우리의 삶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골든타임을 지키면 그 감사를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삶으로 옮겨내면 그게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를 닮은 작은 교회요 작은 예수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방학생, 무교생들 혹시 개학하셨습니까? 오늘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저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성령님께서 그때 나의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독교는요,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로 시작하는 종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때부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약할 때가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2594번님 You are my all in all. 아멘. 아, 이렇게 영어로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샬롬 하고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 마도에서 함께 하시는 0490번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아멘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 메시지 무료 메시지로 보내고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 여러분 다 다운받으십시오. 라디오 없는 분들 다 다운받게 해주셔가지고 라디오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이걸로 듣게 하시고 또 메시지도 또 보내게 하시고 문자 메시지 보낼 분들은 샵 1069 오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이쪽으로 서울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인천 또 아산 광주 남대문 익산 서천 고추를 씻어서 건조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목욕을 해버렸네요. 지금 비가 오나요? 참 주말 동안 비가 오는 곳도 있었고 아주 쨍쨍 예 햇빛 아래서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더위 어떻게 잘 이기고 계십니까? 전주에서도 오셨고 천안 와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 기도도 안 될 때 주여라고만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됐다고요. 8413번님 오셨습니다. 수원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요. 빗길 조심하시라고. 6089번님도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나오고 어제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인데 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런 찬송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후렴구에 보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도 함께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할 때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나목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에서 424번으로 어플 메시지로 출석해 주셨네요. 남쪽 너무 덥기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 얘기 어제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연 주셨고 예수는 나의 힘 7358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아멘 광주에서 0617번님도 동탄에서 5376번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잠시 누워 있었는데 새끼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6765번님 요즘 회사 일이 없어서 빨리 마치네요. 참 좋으면서도 또 답답합니다. 계약직이라서 알바라도 더 뛰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때 모두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힘내시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401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요즘 큰딸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교회 나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 은혜 받는 건 엄마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요즘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진답니다. 아, 와, 그래요? 오, 큰딸.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궁금하네요. 손주죠, 손주. 오타죠, 이게 순주. 예, 손주. 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4017번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혹시 계약하신 분 신앙의 방학 끝내신 분 샵 1069

0: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전도 요청이 와 있는데, 지금 중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인데 어떻게 우연히 10년 만에 만나셨대요.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김애라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김진주님이 신청하셨고. 자, 컬러링 나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김애라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진주님이 친구분 되시죠?
1: 네.
0: 우리 김진주님이 극동방송에 김애라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첨돼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 들었어요.
0: 극동방송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1: 예전에 들었는데.
0: 네.
1: 예.
0: 예전에 가끔 라디오를 가끔 들으셨어요?
1: 네.
0: 어떻게 들었어요? 이 방송을?
1: 예전에 그냥.
0: 그냥 어떻게 하다가
1: 너무
0: 들었어요?
1: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0: 친구가 중학교 친구라면서요, 김진주님하고.
1: 네.
0: 그리고 교회도 예전에 다녔던 친구라는데.
1: 네.
0: 지금 어떻게 우연히 만났다면서요?
1: 네.
0: 우연히 만났는데, 네. 교회 얘기하다가 김애라님이 이제 지금 안 다니고 계신다고 하길래, 네,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네.
0: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1: 네,
0: 일단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1: 네.
0: 연결 축하 선물. 제가 여기서 골라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네.
0: 여기서 본인 거 하나, 친구 거 하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1: 제가 친구 것도요?
0: 친구는 직접 물어볼까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라님은 어떤 걸로?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네. 극동방송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 됐으니까,
1: 네,
0: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어때요? 앞으로.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저 세종시요.
0: 세종.
1: 네.
0: 그러면 아마 93.3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네, 이제 그 어플, 극동방송 어플이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네. 그거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교회 안 나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저 그래도 결혼하고 시부모님 따라서 같이 갔다가,
0: 네네,
1: 이제 연년생 낳고,
0: 네,
1: 그때부터 여유가 없어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0: 지금 애들은 몇 살이에요?
1: 지금 24세, 24개월이랑,
0: 네,
1: 10개월이요.
0: 지금 많이, 네, 같이 있고 손도 많이 갈, 네, 때네요.
1: 네.
0: 예전에 그러면은 교회 막 이렇게 결혼 전에도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었어요?
1: 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21살 때까지 다니다가.
0: 열심히 다니셨구나.
1: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살짝 이제 좀 주춤했다가.
0: 네네.
1: 네.
0: 그렇구나.
1: 결혼하고 이제, 네, 다녔어요.
0: 혹시 결혼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또 쉬는 그, 네, 시기예요?
1: 네.
0: 아기 낳기 전에 좀 다니다가.
1: 네,
0: 또 아기들 어리다 보니까 다니기가 쉽지 않죠.
1: 네.
0: 그래도 우리 친구가 보니까 다시 교회를 꼭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1: 네.
0: 자, 우리 김진주님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실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예.
1: 네.
0: 김진주님.
2: 네, 안녕하세요.
0: 김진주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네. 저 연어요.
0: 알겠습니다. 연어.
2: 네. 네.
0: 두 분 다 목소리가 비슷하고 부드럽고, 네, 아주 잔잔하고 점잖고. 네?
2: 감사합니다.
0: 그렇죠. 네. 김혜라님.
2: 네.
0: 우리 그 방송 중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0: 네, 알고
1: 네, 방송
0: 있습니다.
1: 중. 방송 중이고
0: 네.
1: 김진준이 옆에 연결돼 있었어요.
0: 아, 네.
1: 두분다 내가 진짜 점잖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 두분다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차분해요? 네?
0: 평소엔 안 그런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24개월 그뭐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차분한 목소리 나오기 쉽지 않은데.
0: 네.
1: 야, 맞아.
0: 애들한테는 거의 안 그래서.
1: 애들한테는
0: 네.
1: 방송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또
0: 네.
1: 잔잔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주님, 네, 우리 김연아님
0: 네.
1: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좀 다니셨다네요. 애기들 낳기
0: 왔다 갔다
1: 전까지.
0: 하더라고요.
1: 자, 어떤 사연을 왜 이렇게 신청하셨는지 우리
0: 아, 네.
1: 김진주님이 김혜라님께 한번 얘기 한번
0: 네.
1: 하세요.
0: 네.
1: 친구야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0: 아, 네. 에라야, 나는 지난 10년 동안 너가 너무 많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서 너무나 기뻐. 우리, 다시 만났는데, 앞으로는 절대 연락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우리 힘으로만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 꼭 다시 교회 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1: 야, 진짜,
0: 끝입니다.
1: 예. 와,
0: 네.
1: 너무 좋은 친구네요. 우리 김연아님,
0: 네.
1: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0: 너무 감동이고 눈물이
1: 예,
0: 납니다.
1: 그니까요. 와,
0: 네.
1: 친구가 이 친구, 뭐 어떻게 둘이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10년 만에? 예?
0: 아, 제가 그 연락처를 끊어줬었는데 친구랑
1: 예.
0: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1: 어.
0: 연락이 닿았던 그날
1: 예.
0: 바로 달려갔어요.
1: 그래서
0: 그날 바로.
1: 만났어요.
0: 네, 그래서 그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1: 예.
0: 친구가 교회를 계속 안 나가니까
1: 예.
0: 마음 다급해지더라고요.
1: 원래 친한 친구셨나 봐요. 중학교 친구.
0: 네, 절친이요.
1: 절친, 중학교 절친 친구. 야,
0: 네.
1: 우리 김진주님은 대전에 계세요? 아,
0: 저는 청안에 있습니다.
1: 천안.
0: 네.
1: 거기 충남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나 봐요.
0: 아니요, 저희는 전라도 친구들인데,
1: 네네.
0: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1: 그래요. 다시
0: 네.
1: 또 충청도로 가셨구나. 예, 우리
0: 네.
1: 김혜라님.
0: 네.
1: 우리 친구가 이렇게 또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이렇게 유청도가 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 연결도 됐는데,
0: 네.
1: 물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까 24개월하고 몇 개월이라고 했죠?
0: 아, 10개월이요.
1: 10개월하고
0: 네.
1: 24개월. 참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0: 네.
1: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0: 네. 네.
1: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1: 예, 저 따라서 짧은
0: 네.
1: 기도문인데요.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로 죽었던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혜라님,
0: 네.
1: 아까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과 함께 교회 몇번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시댁이 그러면은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0: 네, 이렇게 가시는 거죠.
1: 남편도?
0: 남편도 좀 같이 안 나가가지고.
1: 시어머니는 잘 다니시지만 남편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0: 네.
1: 남편이 같이 다니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0: 하여튼 저희가 나가면 이제 나갈 거라 믿고
1: 그러니까.
0: 있어요. 네.
1: 그래서 우리 남편

0: 남편도 나가라고
1: 네.
0: 남편 선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1: 와,
0: 아까
1: 감사합니다.
0: 거기서 남편 뭘 드리면 좋을까요?
1: 남편은
0: 예,
1: 연어.
0: 연어.
1: 네.
0: 알겠습니다. 남편은 연어. 예. 그래서
1: 네.
0: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꼭좀 얘기해 주시고, 나 다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응? 자기도 아마 그 남편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0: 다시 교회 가자고 그렇게 꼭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마치면서 우리 김혜라님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우리 들으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가장
1: 제가
0: 좋아하세요?
1: 좋아하는 게 예전엔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0: 예. 뭐 요즘이라도.
1: 요즘 잠시만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0: 아, 검색해 보시려고?
1: 네.
0: 빠르게 검색 한번
1: 제목이 기억이 안
0: 해보세요.
1: 나가지고.
0: 예.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셨구나. 예.
1: 네, 좀
0: 자,
1: 잠시만요.
0: 알려주세요. 김진주님.
1: 네.
0: 예. 이렇게 친구분이 이제 결단을 했으니까요.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그 남편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1: 계속
0: 예.
1: 기도하려고요.
0: 예.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또 쉽지 않거든요. 앞에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꼭 우리 김진주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극동방송도 제가 이제 아까 어플 얘기를 했는데 대전극동방송 라디오나 어플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방송도 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1: 제가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0: 매일 확인. 그래요. 자, 우리 김혜라님 찾았어요?
1: 네.
0: 예.
1: 그
0: 예.
1: 요즘에
0: 예.
1: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0: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1: 네.
0: 제목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 그걸로 옛날에 검색해서 들었거든요.
0: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 이게 제목이에요? 아, 이게 제목이구나.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맞네요. 맞아요. 예.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죠? 예? 천국 가죠. 예. 꼭 우리 그 믿음의 가정 꼭 되셔서 천국 가는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 구하게 하소서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0: 마커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김진주님 요청으로 김혜라님. 아이들 어리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도 신앙도 심어주면서 꼭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가정, 남편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89번님, 이사 후에 교회를 못 찾고 방학을 했다가 극동방송에서 인도해 주시는 근처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가 돼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새신자 양육을 마치고 어제 예배 시간에 간증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고요. 이야, 할렐루야. 그러게요. 제가 보면은 이 새끼라 통해서 방학 맞은 분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너무 보람됩니다. 너무 보람돼요. 우리 2189번님도 그때 보니까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것 같고 수원에 있는 교회? 제가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전화를 해보겠네요. 어디 교회를 가게 되셨는지. 우리 2189번님 좋은 소식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2번님 몇 주 전에 극동방송 15년 만에 다시 듣고 새깨라를 통해 오늘 적지만 전파선교사를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던 신장 수치가 주님의 은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15년 만에. 또 어떻게 새깨라를 듣다가 또 전파선교사에 또 마음도 주셨네요. 1732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멋진 친구 두 분 우정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5189번님 이렇게 또 엄마랑 새끼라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1304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3시 32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친구분을 전도 요청하셨네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추현숙님. 추현숙님을 신호 갑니다. 추현숙님 신호 가고 있어요. 이금아님이 신청하셨는데 신호가 가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받으셔야 되는데. 자,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마 전화 간다고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8732 자, 추현숙님 전화를 받아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 전화를 걸고 있어요. 오, 안 받으시네.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추현숙님 되시죠?

0: 네네.
1: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우리
0: 예.
1: 친구 이금하님이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0: 아, 그래도 맞아요.
1: 예, 극동방송에서 전화했습니다.
0: 근데,
1: 예.
0: 극동방송에서 왜 전화?
1: 친구가 뭐 외전한다는 얘기는 없었군요. 그냥 전화한다고만 얘기가 됐었나요?
0: 아, 글쎄, 전화, 극동방송에서 전화 온다고는 했는데,
1: 예, 외전화했는지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외전화했냐면요. 친구 이금하님이 우리 극동방송에다가 추현숙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0: 뭐라고 보는
1: 그래가지고 그 사연이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0: 아,
1: 뭐라고
0: 그래요?
1: 보냈냐면은 일단 추현숙님이
0: 네.
1: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사연으로 시작됐거든요.
0: 내가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다니다 본게 교회를 떠난 지가 설차이 됐네요.
1: 솔찬이 됐어, 솔찬이. 저기 전라도 어디 저쪽이신 것 같은데
0: 네,
1: 어디세요?
0: 아, 전라 전주요.
1: 전주.
0: 네.
1: 알겠습니다. 솔찬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0: 한
1: 쉬셨어요?
0: 7, 8년 됐나 봐요.
1: 7, 8년 됐어요.
0: 네.
1: 이금하님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아, 열심히 하죠.
1: 열심히 다니고
0: 아,
1: 극동방송을
0: 맨날
1: 들으면서
0: 낳고, 나 보면은 맨날 교회 가라고
1: 교회 가라
0: 그러는데.
1: 그러고
0: 막 교회
1: 그러다가
0: 가라고
1: 이제
0: 하는데.
1: 예 하는데
0: 어떻게 좀안 되더라고
1: 안
0: 이제
1: 돼요. 전주로 이사 가고 나서 그다음부터 좀 끊겼어요? 응?
0: 전주로
1: 예.
0: 전주서 대전으로 대전서 부천으로 부천서 만났어요 그 저기 친구를
1: 그랬고요.
0: 네 거기서 열심히 같이 이제 교회
1: 교회
0: 다니다가
1: 다니다가
0: 또 내가 양주 와서 양주로 또 왔어요.
1: 지금은 양주예요?
0: 네.
1: 고향이 전주고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은
0: 예.
1: 양주. 그렇구나.
0: 네네.
1: 이금하님이 우리
0: 네.
1: 추현숙님 엄청 생각하더라고요.
0: 그래, 볼 때마다 그냥 그리고 뭐 자주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오는데 그냥 한번 떠나니까 영 가는 게안
1: 가는 게안
0: 되더라고요.
1: 돼요.
0: 어디가 또 저긴지 모르고
1: 알겠습니다.
0: 교회도 선택하기가 좀 그렇고
1: 선택하기도
0: 그래서
1: 그렇고, 그래서 제가,
0: 가기는 가야 한다 하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
1: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이금하님이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옆에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추현숙님. 자,
0: 네.
1: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많기도 하네. 많기도 하네.
1: 많기도 하네. 여기서 어떤 거?
0: 그래서 어떤 걸
1: 어떤 거?
0: 먹는 걸로 해야지 뭐.
1: 거의
0: 그
1: 대부분 다
0: 사람.
1: 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거. 어떤 걸로 드려요?
0: 아까 뭐라 그랬어요?
1: 예? 또 불러드려요?
0: 아니 끝에서 뭐몇 번째
1: 끝에서 몇 번째? 쭈꾸미, 견과,
0: 쭈꾸미
1: 커피, 쭈꾸미. 쭈꾸미로 드리는 거. 우리 친구 이그마님도 드려야죠. 이그마님.
0: 왜 드려야지
1: 드려야죠. 이그마님도 물어볼게요. 저 이그마님.
0: 왜
1: 이그마님 뭐 드릴까요? 예?
0: 저요
1: 예.
0: 저는 소곱창 먹을래요
1: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0: 네
1: 추현숙님, 이금하님이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옆에 듣고 있었고.
0: 맨날 보면 교회 가라고, 전화만 오면 교회 가라고, 진짜 많이 그런, 그 전에 같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1: 열심히
0: 그런데,
1: 다녔구나. 이금하님은 또 양주에 계세요?
0: 아, 저는 부천에 삽니다.
1: 부천에.
0: 부천에 살고 나는 양주로 왔고.
1: 부천에 있을 때 같이 잘 다니셨구나. 지금 우리
0: 아이고.
1: 추현숙님, 지금 이렇게 그
0: 네네.
1: 극동방송 생방송하고 있는데, 이금하님이 사연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생방송하는데 전화했네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아무튼.
1: 생방송하는데, 우리 이금하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친구한테.
0: 거기 가라고 오겠지 뭐.
1: 아니,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니까.

0: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방송도 나가니까.
1: 친구야.
0: 자, 얘기하세요. 예.
1: 태연수 친구야.
2: 그래.
1: 사랑해. 사랑해. 내가
2: 나도.
1: 아주 얼굴은 못 봐도 늘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늘 마음이 너한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자꾸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2: 그러니까 옆에
1: 그쪽한테 좀
2: 있으면 같이
1: 한번 해봤어.
2: 가는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나 혼자 가려니까
1: 아,
2: 영
1: 그러니까.
2: 한번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봐도 영 마음에 안 들대 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1: 그냥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주님만 바라봐. 뭐또 바라볼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러고 잘좀 다녔으면 좋겠어. 너무 사람이
2: 그래요.
1: 우리가
2: 그래.
1: 1분 1초도 모르고 살으니까 빨리 해.
2: 고마워.
1: 하루빨리.
2: 아무튼 고마워.
1: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2: 그건 나도 이금하고 똑같이 소곱창 먹을래요.
0: 갑자기 왜요? 왜? 아니 갑자기 뭐 교회 가라고 했다가 갑자기 소곱창이 나오지? 예.
2: 아유, 이금아 씨가한테 소곱창 먹고 싶다니까 나도
0: 아,
2: 소곱창으로.
0: 소곱창. 아유, 그러면은 제가 시원하게 쭈꾸미도 드리고 소곱창도 드릴게요.
2: 아유, 그럼 너무
0: 예, 취현숙님 두 가지 오늘 두
1: 감사합니다.
0: 가지 교회
1: 아유,
0: 가시라고.
1: 감사합니다.
2: 예.
1: 큰일 났네, 진짜 이제
0: 큰일
1: 교회
0: 났네. 이제
1: 가야.
0: 가야 되겠네. 네, 양주에 우리 애청자도 많은데, 양주에 교회 소개도 많이 해봤는데, 예.
2: 양주 어디, 어디?
0: 경기도 양주에서 옛날에 이렇게 전화 연결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양주에 교회도 소개도 막 해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 아, 그랬어요.
0: 양주에 교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이 친구 좋아하고 그러시면 이 애청자분 이렇게 좀 연결도 시켜드릴 테니까,
2: 아니, 내가 여기서 생각은 네가 있긴
0: 아,
2: 있어요.
0: 생각한 데가 있어요?
2: 네.
0: 오케이. 그럼 거기부터 가시고,
2: 예.
0: 필요하시면 우리가 소개도 해드리고.
2: 예, 그래요.
0: 그럼 생각한 데 혹시 거기 지인이 있어요? 아는 분이 계세요?
2: 예, 있어요.
0: 아유, 그러면 됐네. 그러면 됐어요. 자, 우리 주현숙님.
2: 네.
0: 저하고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저
2: 아, 예,
0: 따라서.
2: 그래.
0: 저
2: 네.
0: 따라서요. 사랑의
2: 네.
0: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2: 감사합니다.
0: 아유.
2: 감사합니다.
0: 우리 최현숙님. 우리
2: 네네.
0: 이금하님하고 오늘 이렇게 막 훈훈하고 따뜻한 대화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2: 네, 감사.
0: 저희 어머니하고
2: 하여튼
0: 뭐 친구분하고 막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아주 훈훈한 느낌이었고, 예. 꼭 양주에 있는 교회에 금방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에 꼭 가시고요.
2: 네네.
0: 알겠죠?
2: 한번 노력해볼게요.
0: 예. 아유, 근데
2: 네.
0: 꼭 노력을 넘어서 딱 용기 있게 이제 가셔야 돼, 이번 주에. 또 미루다 보면 계속 미뤄지니까. 알겠죠?
2: 네, 알겠습니다.
0: 네. 우리 이금아 친구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짧게 있어요?
2: 감사하지, 항상 친구한테요. 그냥 그 말밖에 없어요. 이제 또
0: 네.
2: 만나서 또
0: 그래요. 예.
2: 얘기해요.
0: 우리 추현숙님 교회 잘 다니실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어요?
2: 뭐 좋아하는 것은 많았죠. 근데 막상 생각을 하니까 안 나.
0: 막상 생각할 게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골라가지고 마지막 찬양, 이렇게 나눌게요.

0: 나누고 이제 극동 방송도 한번 꼭 좀 들어보시고요.
1: 네네.
0: 알겠죠? 우리 네. 이금아님께 방송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1: 네네.
0: 네, 우리 최현수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살아계신 주 찬양 네. 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했고요. 우리 752번 아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늦게 봤는데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아산 육송 학교에 갔다 오고 공부하면서 듣고 있다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교회 잘 다닌다고요. 오, 저 경기도 광주에서 엄마랑 듣고 있다고 7238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끼라를 듣고 있네요.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보물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신학교 강의실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강조하고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학문에 이야기하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바르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자신의 학문을 우상화한다고 하는 그거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다르다. 아는 건 지식이에요.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요. 학문을 지식을 많이 알아서 말씀화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문이 필요해요. 신학 공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학문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재림했다, 승천하고 재림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신학자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세계적인 학자, 한국에서 이름 되면 다 알아. 그 사람 모시면 우리 학교가 업그레이드 된대.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대. 근데 그분 모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MDB 특강인 거 한 시간 듣고 TV에서도 좀 들었어요. 이력서만 보고 나한테 갖다 준 사람 11명, 12명 돼요. 속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섞어 들어왔어. 근데 그분은 볼 때 내가 많은 아는 지식,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 생명이 없는 걸 난 봤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학문을 더 의지하고 더 우상화시키는구나. 그때부터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30년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19년이 됐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자들 300한 50, 60명 됐을 거예요. 천안 백석대학교 국제실에서 학회들을 했는데 그 우리 그거 얘기했던 애들 이렇게 저 뒤에서 신문을 떡 피고 밟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이걸 통 놓는 거예요. 왜? 집 밥그릇 떨어지는 거잖아.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면 배울 게 뭐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알아? 영생이라는 건 천국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영생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는 어떻게 학문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야. 학문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기서 신학이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신학이야.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복음에 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0: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서머 스페셜 7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서운하신가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읽고도 답장이 없는 것,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는 것. 저는 둘 다 속상합니다. 내 마음을 꺼내서 보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 내 말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없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침묵만 이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가 내 기도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미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0742님께서 믿음으로 고 외쳐주시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0742님 이어서 요즘 PD님 목소리가 한결 경쾌하고 생동감이 넘침을 느끼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좀 더워지면 조금 기분이 살짝 다운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찬양 들으면서 그리고 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소통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여름 감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뵀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감기에 걸린 상태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점 죄송합니다. 4423님 새싹 분이시네요. 앱을 통해서 인사해 주셨어요. 더운 날씨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해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말씀으로 새 생명 얻으며 하루하루 신나게 힘차게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5865님 날씨가 너무 덥네요. 그래도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멘입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은혜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9507님은요. 믿음으로 고피니님 반갑습니다. 반려견 산책시키고 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신 분들 정말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않으시길 건강 잘 지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9671님 믿음으로 고피니님 반갑습니다. 건강

건강하게 항상 사역 잘 감당하시길 주님께 기도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응원의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지만 얼른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완치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철거할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월요일 오늘은요. 찬양 속 단서를 따라서 미션을 해결하며 함께하는 찬양 방탈출 시간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익숙한 찬양 속에 담긴 은혜와 말씀을 하나씩 발견해가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정답도 맞추고 찬양의 감동도 함께 누리는 찬양 방탈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시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러브타운 워십의 찬양입니다. 그가 계시니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요, 찬양 탐정단,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게임으로 함께 하는데요. 방송 가정 여러분과 찬양 속의 단서를 하나씩 모아서 방을 탈출합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화장품 김두부각 선물 세트 등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찬양 방탈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전체적인 규칙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방 안에는 세 개의 찬양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서에 숨어있는 그 찬양 제목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그 새 찬양의 앞글자를 이으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정답이 됩니다.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탈출할 수 있는데요. 각 단서마다 문제와 힌트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 찬양 제목, 그 제목의 가장 앞글자를 문자와 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찬양 방탈출 정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단서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힌트 찬양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보내드렸고요. 두 번째 단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 번째 단서가 함께 지어져가네 여서 최종 정답이 이 각 앞글자를 딴 선, 물, 함, 선물함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방탈출 서머 스페셜 세 번째 방은요, 씨앗 창고의 방입니다. 씨앗 창고의 방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방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

2시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내드립니다. 이 찬양,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축복할 일이 참 많죠. 파송할 때,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곤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파송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많이 찬양을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을 배웅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곤 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축복을 노래하는 찬양이라고 불리는데 오랫동안 이 찬양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찬양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찬양 제목의 가장 앞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별송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박종호, 송정미, 소리엘이 함께 찬양합니다. 별별송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박정호, 송정미, 소리엘의 음성으로 별별송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파송을 보내거나 단기 선교 떠나는 청년들을 배웅할 때 혹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요. 별별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문자와 채팅을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힌트 찬양 하나 더 나갑니다. 교회에서 생일을 맞았을 때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신 적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대신에 별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별별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생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앞두는 사람에게 또 수고한 사역자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자주 불리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별별하는 찬양입니다. 러브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별별합니다. 이 찬양 제목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제목 가장 앞글자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첫 번째 단서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힌트 두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찬양은 박종호, 송정미, 소리엘의 음성으로 축복송 함께 했고요. 또 러브의 음성으로 축복합니다 까지 두 찬양을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축복을 전하는 찬양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축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송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함께 축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여러분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축 별별입니다. 바로 다음 단서로 갈까요? 두 번째 찬양 힌트는 찬송가 28장입니다. 이 찬송은 모든 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사랑, 또 평안과 감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선물임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송가 28장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찬양 올려드리는 동안에 찬양 제목과 가장 앞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두 번째 단서의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웠나 봅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이것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복보다 먼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그 믿음을 담고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복입니다.

벌써 두 번째 단서까지 파헤쳐봤는데요. 세 번째 문제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내고 또 이 방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축복, 별입니다. 마지막 단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서, 마지막 문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집사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권사님, 권사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겁니다. 선생님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 자주 건네시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하시죠.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교회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는 말인데요. 이 찬송, 세 번째 단서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섬긴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젠가 이것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걸 노래하는 찬송인데요. 이것같이 빛나리인데요. 아, 제가 찬송 제목을 이렇게 거의 다 공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축복, 별입니다.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앞글자까지 조합해서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단서는 무엇일지,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아시는 분은 최종 정답까지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마지막 찬양 단서, 찬양 제목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가장 앞글자가 무엇일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동안 마지막 단서의 정답과 최종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을 얻고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곡의 찬양 힌트, 보너스 찬양까지 네 곡의 찬양 오늘 함께했네요. 마지막 찬양 힌트, 다윗과 요나단의 음성으로 이것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것같이 빛날 겁니다. 라고 축복의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찬양 쉬워서 계속해서 정답을 다들 잘 맞춰주고 계신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힌트 정답은 해같이 빛나리 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앞글자 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단서 축. 오늘 축복송과 축복합니다 이 두 찬양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축이었고요. 두 번째 단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올려드려서 복. 마지막 세 번째 단서 해같이 빛나리의 해. 오늘의 최종 정답은 축복해입니다. 첫 번째 찬양 힌트가 축복송과 축복합니다 였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최종 정답을 아마 축복과 관련된 거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축복해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오늘 방 이름이 처음에 씨앗 창고의 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씨앗인지. 씨앗은 손에 쥐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작고 평범해 보여도 땅에 심길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축복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만 품고 있으면 그냥 좋은 생각으로 끝날 수 있는데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실 겁니다. 라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전해질 때 누군가의 마음에 심겨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키워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암호는 축복해입니다. 그 축복의 씨앗을 오늘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고유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가 시작되며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 하나쯤 또 하게 되죠. 이번 주에는 화 좀 덜 내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생각날 때가 있죠. 겨우 한번 참아놓고는 난 이제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똑같은 일 앞에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옛 습관 하나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온유함으로, 불평을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사로, 상처주는 말을 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로 채워가는 것.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번 한 주 옛사람을 벗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함께 입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의 세 사람 되었으니 이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어요.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나눴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 옷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갈아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이 생활에 남아있는 이 습관들, 옛사람은요, 참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했는데 우리의 그 생활 방식이 또 옛사람을 따를 때가 있어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네, 안타깝기도 한데요. 기도할 때는 아 오늘 불평하지 말고 온유하게 해야지 했는데 아 누가 또 마음을 확 건드리면은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히는 길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끼어드는 애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쌓여있는 집안일 보면서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보면서 또 한마디 이렇게 옛사람은 참 익숙하게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으니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여 죽게 있네 외치면서 화낼 만한 순간에도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고백해보고요. 지쳐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작은 순종들 속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속죄 찬송,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 곡의 합창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같이 했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가 주님께 속죄함을 얻은 후에는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같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또 그런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3891번님이요. 월요일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불평부터 나왔고 표정도 어두워졌는데요. 오늘은 또 시작이네. 대신에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가보겠다고 주셨어요. 아, 이거 또 시작이네. 그게 많이 듣던 말 같죠? 네. 또 시작이네가 아니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말투를 따라해요. 8053번님이 아이들이 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집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더 많이 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을 주셨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 되게 똑똑하더라. 별걸 다 알더라. 이러는데 알고 보면 다 부모님이 알려준 거죠.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아이들 앞에서도 말조심. 그리고 우리 그냥 일상생활 중에도요. 또 선한 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속초에서 듣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6793번님. 와, 오랜만에 문자 보내지만 늘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신청을 주셨어요. 멀리 또 이사를 가셨네요. 속초에서 대전으로. 네,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기말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많이 실망하고 지쳐있는 우리 중3 딸에게 주님이 주신 소명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잠언 16장 9절 말씀 기억하며 공부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좀 어지럽다고 8760번님이 주셨습니다. 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요.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잘하셨어요.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해봐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또 7358번님 작년 10월부터 성경 1독 시작했는데요. 지금 10편을 읽고 있는데 어제는 못 읽었어요. 슬슬 열심히 식어가네요.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 주셨으니까 파이팅 꼭 지키세요. 그래도 10편까지 잘 가셨어요. 네, 어떻게 창세기 마스터만 하고 있지 않고 네, 다 10편까지 가셨으니까 많이 가셨어요. 거의 절반 가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9604번님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오늘 말씀 너무 힘이 된다고요. 오늘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9006번님 오직 극동방송으로 힘을 얻고 있다고 6725번님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이 여름을 잘 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 어쩌면 매일 반복해야 하는 믿음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부족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새사람으로, 다시 온유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입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하십니다.
2: 중요한 것을 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사람마다 성향도 생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사람을 골라야 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가령 그 사람이 참 마음에 드는데 나를 100%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반대로는 나를 100% 사랑한다는 확신은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배우자를 생각해 볼 때에 이미 결혼을 했다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마음에 들고요. 100%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자부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님이니까 은혜를 더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볼 때에 혹은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과 지금 비교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을 뽑을 때도 외모가 어떠했고 키가 굉장히 컸고 그런 구절들이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도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울도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만 그 중심이 변하게 되었죠. 신앙,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니까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다른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보여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내 신앙과 비교하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서 신앙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라서 은혜를 더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신학을 하시면 됩니다. 그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내 자신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할 때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이 딱 그러한 경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죠.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

하신지라.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가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느냐? 왜 아벨을 죽였느냐? 이 질문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 제사가 어땠느냐, 어떤 것이었느냐, 그건 둘째 치고요. 그에 대한 흠양, 어떤 열납, 그 제사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틀리다 하면 틀린 겁니다. 이것이 너무 강압적인 것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이 변함없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제사,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것이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이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라인이 있다고 쳤을 때에 1라인이 있고 2라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라인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1라인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1라인에 어디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런데 2라인을 보면서 왜저 라인은 잘 돌아가냐고, 왜 1라인은 안 돌아가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인이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실제로 바라본 곳은 어디입니까?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왜내 옆에 있는 아벨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4장 5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날까요?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기 때문에 화가 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동생 아벨에게로 향합니다. 왜 아벨에게 화가 납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를 방해했습니까? 가인의 재물에 손을 대기라도 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자신을 향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노를 아벨을 향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뭐 어떤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그런 위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비교하면서 가져오게 되는 어떤 시기와 질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질문,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는가? 아벨에 대한 분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를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재물의 종류, 그 차이 때문이다?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상태에 따라서, 재물의 등급에 따라서 제사를 받거나 받지 않으시는 그런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마음에 감동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교회 본당에다가 대리석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헌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헌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리석을 깐그 사람만, 그 마음만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아벨의

용서만 받으셨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드렸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시는지, 나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찬양이 별로였어요. 오늘은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네요. 앞사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방송실이 별로네요. 예배가 안 되는 이유를 항상 외부에서, 밖에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실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이유가 다 충족이 되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원인은 가인 본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가인처럼 적어도 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다거나 내 자신의 상태는 전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만약 이런 상태의 가인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면 가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만족하겠죠. 그리고 그게 예배라고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만족은요? 우리 은혜는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데 우리가 만족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즐거우심이 곧 우리의 즐거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만족은 곧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확연한 차이점이 있죠. 내 기준에서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준했을 때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서 만족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드렸던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약 받으시게 된다면 가인은 만족하게 될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자체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흡족하지 않으시겠죠.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중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까? 중요한 것,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에 옳은 것을 의미하겠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있지만 그 외에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의 것들이 되

0: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답니다. 금방 죄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너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가 가인을 다스리고 맙니다. 가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을 향한 분노, 저 녀석을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정말 중요한 메시지, 너는 그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앞서 행하게 된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기준과 중심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가인의 기준에서 이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제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오늘 예배 참 좋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찬양도 좋고 설교도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기분도 좋으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내 만족을 챙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의 기준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만족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결국 내 만족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과 중요한 것이 부딪혀서 그때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관심과 기준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여기시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They shall walk and not faint.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앞에서 걸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때 나도 모르게 스릴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까지 계속 스릴만 원하게 되면 결국 믿음을 잃고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언제나 내 앞에 주님을 모시겠다는 결단에 달려있다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주님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소서 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이죠.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이 화려한 스릴로 가득 찬 롤러코스터 같은 날들보다는 내 앞에서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곁에서 당당히 하지만 담담히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 이 다짐으로 오늘 저녁을 열어볼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젊은 사람이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빠진다라는 말도 있더군요. 하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비록 걷는 데에는 뛰는 것보다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보다 스릴은 없지만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한지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는 것,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힘을 소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또 인생길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내 앞에서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항상 청종하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뚜벅뚜벅 담대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갈 때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7월 20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석 체크해볼까요?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선물 보내드립니다. 가장 먼저 매일매일 은희의 오프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목소리입니다.

옥상 요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키워드는 아멘. 아멘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프닝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손글씨 말씀 엽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새겨진 예쁜 말씀 엽서, 오늘 특별히 노을과 바닷가 풍경이 함께 그려져 있는 아주 예쁜 사진의 배경으로 한 말씀 엽서인데요. 꼭 받아가셔서 이 저녁 누군가에게 또 공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는 네 여러분들께 참 좋아하시는 통닭 교환권, 치킨 두 마리 교환권 드리는 날입니다.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오늘 다섯 분 추첨해 볼게요. 이 세 가지 선물 여러분 출석 체크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신 찬양 중에 두 곡 들려드릴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6742님의 신청곡, 그리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7119번님께서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신청합니다. 보내주셔서 들려드리고요. 내 챙김에 한 곡 더 들려드리죠. 1534번님의 신청곡 너는 꽃이야까지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6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세 곡의 힘찬 찬양 함께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신청곡이었어요.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0445님 정말 오랜만에 일하면서 행저질라 듣고 있는데 찬양의 은혜가 가득하네요. 할렐루야. 아, 왜 오랜만에 들으셨어요? 매일 함께 해주세요. 아, 087 하나번님, 아멘. 성경 통독 구독제 하면서 여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런 이 성경의 무림 고수들을 보면 참, 네, 부끄러워집니다. 성경 구독. 할렐루야. 아, 참,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예. 괜히 또 방송에서 다짐했다가 못 지키게 되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저도 올해는 꼭 어떻게 통독을.

되는데. 아무튼 9469님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있어요. 행저질라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운동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고 있다고 보내주셨고요. 아들이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로 전학했어요.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열방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8549번님도 보내주셨는데요. 와, 저는 이 대안학교라는 말을 저도 요즘 학부모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정말 멋지네요. 이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 모두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공립학교든 기독교 대안학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 모두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5238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찬양 신청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진아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행저술라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립니다. 정답을 맞추시면 통닭이 갑니다. 두 마리가 갑니다. 자, 이사야 40장 31절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엽서를 받아보셨다면 이미 오픈북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이것마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잠들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로다. 2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번,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통닭이 갑니다. 두 마리 갑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right now 남겨주세요.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살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사실상 정답을 떠먹여 드렸어요.
2: 네, 오늘은 오답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정답 발표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정답은 2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였습니다. 날아오르고 전력질주하는 것은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걷고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걷는 데에는 스릴이 없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오늘 이 저녁도 그리고 내일 저녁도 우리의 삶, 우리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끝 찬양 달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끝 찬양은 웨이홈의 달리기.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 옛사람을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죽인다고 하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항상 우리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죽는, 뭘 죽이느냐고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로 타든 나를, 죄가 나를 마음대로 집어삼키고 이끌어가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던 그 나의 본성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에 끌려가든 죄에 종된 나의 본성이 죽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본성이 죽으면 이제는 죄를 능력히 이길 수 있고 죄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죄에 죽고 의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정신의학자 칼 메닝거는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죄의 개념이 사라진 것을 참 개탄하면서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다 그럴 수 있지,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사람들에게 이 죄의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무뎌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아,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틀린 거야. 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한 번, 두 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죄에 너무나도 둔감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참 둔감합니다. 너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죄의식도 안 가지고 죄를 짓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진실하고 거룩해야 될 교단의 중심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 총회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단을 망라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장 경건하고 가장 본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협잡, 사기, 거짓말, 죽이기, 편가르기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마치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안 좋은 쪽으로 함께 자신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유머, 이런 식의 루머들이 유언비어들이 얼마나 많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악을 조장하는 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있지요. 교회에서만이라도 죄를 안 지으면 교회는 훨씬 좋아집니다. 부흥은 죄를 씻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씻고 죄와 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부흥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몸이 죽는다는 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자꾸 죽는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죽는다 하면 다 기분 나쁘지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죽는다는 살아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던 그 본성이 완전히 죽어야 그래야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안 죽으면 못 벗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벗어납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망하면, 죄를 지어도 사망하면 공소 시효가 끝나고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소 취소 뭐 그런 법적 용어 있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의 본성이 죽어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주를 믿노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고 그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죄의 심각성을 더 깨닫게 합니다. 빛이신 주님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어디 환한 데 가가지고 환한 불빛 속에서 화장 하나도 다 지우고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얼굴엔 잡티들이 왜 그래 많은지, 뭐가 그렇게 많은지 다 지금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다 적당한 조명에 얼굴에 다 붙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행 갔다 온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굴이 많이 희어졌네요 하더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선크림 발랐다고. 여러분 이게 다 바르고 다 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맡기고 보면 우리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환한 빛을 우리 삶 속에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죄의 심각성을 더 느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의 최대의 역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에 헌신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긴가민가합니다. 내가 진짜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성도 무뎌지고 아주 회개도 형식적이 되어가고 그리고 감각이 아주 모든 영적 감각이 다 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분명히 사탄에게 해방되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내놓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1945년 8월에 우리나라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공식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국경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한동안은 우리 국민들이 이게 진짜 해방이 맞나 하고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그냥 숨죽이면서 가만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한두 사람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의 아베라고 하는 종독이 여전히 조선 종독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부터 약 20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9월 9일 날 미국의 하지 중상에게 이 종독이 온전히 항복을 하고 떠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야 비로소 국민들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아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듭남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낌으로 생각합니까? 감정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의 확신.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목적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로 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앞에 전제가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거길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교회로 모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당만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연구하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인생을 너무나도 허무한 일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에 인생을 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뭇가 하나라도 더 가져와 볼까? 어쩌면 좀 더 쾌락을 누려볼까? 어디 가면 좀 재밌는 게 있을까? 누구를 하나 내가 한번 넘어뜨려 볼까? 이런 생각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여자 소매치기단 두 목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 검거 당시 이 소매치기 두 목은 70세였습니다. 전과 11범, 감옥살이한 기간이 누적으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일관되게 소매치기만 했습니다. 아니, 11번 잡히는 동안 일관되게 소매치기만 했습니다. 자칭 소매치기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또 연구하고 또 기술을 연마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소매치기 달인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그 70평생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소매치기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집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도 있답니다. 자식을 미국에 유학도 보낼 정도로 여유가 있답니다. 이런 사람이 평생을 소매치기만 연구해 왔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보냈습니까? 70년의 세월을 다 그렇게 보낸 겁니다. 폭력 조직에서 이름을 떨쳤던 김태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33년을 인생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에만 빠져가지고 그 게임에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차라리 게임 선수로 나가든지요. 다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취미생활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등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낚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직업, 하나님 주신 직업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개혁주의에서는. 그거 외에 다른 일에는 여러분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다른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죄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저렇게 빠져있고 중독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걸 무슨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만 했죠. 한 젊은이가 종이만 보면 다 찢는 겁니다. 무슨 종이든 책도 다 찢어버리고 종이만 있으면 다 무슨 뭐 청구서가 얻어 찢어버리고 편지가 얻어 찢어버리고 종이면 다 찢습니다. 여러 병원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정신과에도 가보고 그리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교육도 받아보고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 갔습니다. 그래 목사님께 쭉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듣고 종이 찢는 버릇을 싹 고쳤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종이 찢지 마. 여러분, 복음은 본질을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좋은 책들도 참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서점에 가보고 있지만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터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인간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답은 그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답이 그것만이 유일한 정답이기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정답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여러 종류로 나누지만 근원적으로 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무슨 죄든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이 죄, 이걸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로와 가로막대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고 나누어졌던 관계를 합쳐주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임을, 주님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와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거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조금만 뭐 하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애굽이 뭐 좋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들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와 지금의 자유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죽음을 향해 달렸던 그 시절이 행복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좀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 또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그저 건성으로 대충 믿다가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회심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다가 뒤에 믿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안 믿고 살던 시절, 주일이면 교회를 안 나오던 그 시절이 좋았습니까? 그 시절이 즐거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면 아직도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옛날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불행했던 시절들 다 그냥 잊으십시오. 옛사랑의 추억도 다 잊으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결혼한 지가 언젠데 무슨 날만 되면 뭐가 생각나고 이렇게 하는 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미국 텍사스에 한 댄스 교습사가 있었는데 그 댄스 교습소에 아주 탁월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교습사를 세우고 댄스를 너무너무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댄스 교습소가 막 엄청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댄스 교습소에 와서 댄스를 배우고 그리고 춤바람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교습사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유도 알 수 없이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댄스 교습소 이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댄스에 빠져가지고 댄스 교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신학교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가 바로 전도 폭발의 저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 이 전도 폭발 교재를 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목회도 아주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려고 거룩한 파괴를 하신 겁니다. 댄스 교수소를 문을 닫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잘 안 된 거 있습니까? 뭐가 실패한 거 있습니까?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셨구나. 내가 그걸 이런 내가 가졌던 것은 비록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았는지, 저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 내가 놀던 터들, 그곳이 죄 짓는 놀이터였다면 다 부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다 깨뜨려 부숴야 안 되겠습니까? 밀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매치기 안 하겠다고 작심을 하고 매일매일 나는 소매치기 안 한다 이렇게만 한다고 소매치기 끊는 게 아닙니다. 소매치기 하던 사람이 그 짓을 끊으려면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수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바르게 잘 살겠다고, 내가 정말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죄 짓는 일에 이제 내가 즐거워하지 않겠다고, 무뎌지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했다면 그 결심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이제 내가 모든 과거에 나를 옥죄였던, 나를 지배했던 이 모든 이 죄의 사슬을, 그리고 그 죄의 위력을 내가 끊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종살이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을 바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 때문에 학교가 변할 수 있고 직장이 변할 수 있고 가정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0: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 우리 사업터, 우리 가정, 내 주변 사람들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입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시고,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죄의 종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두고 즐거워하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주님 따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거듭난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각오로 모두가 다 힘찬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제에 관한 격언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 절제는 건강과 힘과 평안의 기초요 근원이다.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했고 절제 생활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절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순간순간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참 고요하죠.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식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농사 짓는데 유용한 그 물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수지의 물이 불어나면 집을 떠나려 가게 하고 인명피해까지 일으킵니다. 뭐든지 넘치면, 너무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다른 이들은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성의 유혹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뽑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제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절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복음은 쉽게 이해되지만 또 주님의 영이 없으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는 의의를 세우려 하고 또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아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을 담는 내 삶의 노래로 모든 애청자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문을 연 찬양은요. 아이빅밴드의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 복음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신 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 올려주시면 또 나눌 수 있어 참 좋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는데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정예린의 찬송 편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오늘의 워십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조수아의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이어서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송정미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다시가 찬양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앞서 듣고 왔습니다. 1467번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담고 싶어요 하시면서 귀한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김명식의 새벽기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높이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는 또 하루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와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내의 큰 볼일을 보러 가게 되어서 소년과 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말과 초원을 뒹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하루 전날 밤 말이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고 소년은 열을 내리려고 밤새도록 물을 먹이며 간호했지만 말은 싸늘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자 소년은 울먹이며 자신은 말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열을 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였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얘야, 말은 열이 날 때 절대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방식대로 말을 사랑한 거야. 그렇죠.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되어 나중에 낙헌제를 드리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낙헌제는 기뻐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 일이 지금은 비록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자원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실 하나님과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사람들 앞에 인정해 드러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객관적인 내용들이 결코 망상이 아니었음을 그의 시편들과 삶의 결과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공공연하게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으로 말하는 주의 이름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선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감사를 받고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시편 33편 2절 그리고 150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 2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벳이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모든 악기로 또 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그레암 켄드릭의 앨범 Amazing Love 중에서 축제, The Feast 그리고 Oh Magnify the Lord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알렐루야 워십 밴드의 곡으로 Oh God, You Are My God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스티브 플라이의 곡으로 오 주님 알길 원하네 I want to know you mor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노엘 리차드의 곡으로 By Your Side 그리고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편곡해서 부른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캐서린 스캇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마이클 킹거의 리드 보컬로 Children and Kings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함께한다고, 도와준다고, 붙들어준다고. 꼭 필요한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법이죠. 오늘 하루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결정을 내려야 했던 일, 마음을 꼭 다잡아야 했던 일, 그저 버텨야 했던 일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의 밤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곡은 한성 라이브 워십 중에서 김윤진님의 인도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실황을 띄워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조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피조물인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오늘 하루도 그 손길 안에서 무사히 지나왔음을 기억하고, 또 내일도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마음에 품으며,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든든함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넘쳐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8034번님의 신청곡인데요. 폴 발로쉐의 영어 버전으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려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796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 Summer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리고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 좀 맡은 우리 구주 폴 발로시의 찬양이었습니다. 8406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신청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우울감에 힘들었을 때 자주 듣던 찬양입니다. 저를 세 번이나 살려주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김도현님의 음성으로 30 앨범 중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들려드릴게요. 이 찬양 듣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저녁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시편 42편 너 두려워 말라 팀 로거십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

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좋은 것들만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합력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 들으셨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참 묘하죠. 뜨겁고 지치는 계절인데 또 이상하게 뭔가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하늘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위에 지쳐 있으면서도 저녁바람 한 번에 회복이 된 그런 계절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여름이 참 힘들긴 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게 아닌가 싶네요.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밤 그걸 함께 느끼면 어떨까 싶네요.

새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사랑하자.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즈 베이시스트이자 현재 버클리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무엇보다 재즈밴드 원솔 펠로우십, 뭐 이거는 뭐 추억의 이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설행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이 만든 노래 듣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부영 2집에 수록된 설현규수 교수님이 프로듀싱한 노래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를 편곡했는데 아주 멋지게 편곡해 주신 노래입니다. 자,

0: 노래를 편곡해 주시고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설행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설행수입니다.
0: 오늘 뭐 샬롬 나잇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1: 네, 제 이름은 설행수, 영어 이름은 레이 설이라고 하고요. 2000년도에 이제 미주로 유학을 가서 지금 계속 거기서 이제 음악 생활하면서 또 학교에서 출강하고 제 그 앨범 내면서 네. 계속 그렇게 음악인으로 꾸준히 살고 있는 그냥 예술인입니다. 이렇게
0: 지금 국적은 한국인가요, 여사님?
1: 국적을 저희 딸 때문에 네. 미국 국적으로 바꿨죠.
0: 아. 네. 독수리시군요.
1: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설행수 교수님은 제가 뭐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매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은 우선은 그 베이시스트죠.
1: 네, 맞습니다. 재즈 네, 베이시스트.
0: 재즈 베이시스트.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1: 아니, 원래는 아니고요. 제가 27살 정도에 음악을 처음 시작을 했죠.
0: 27살이면 꽤 늦은 나이인데?
1: 네, 굉장히 늦은 나이고. 네. 사실 군대에서 누가 그 CD를 줬어요. 재즈 네. CD를. 네. 근데 그 전에는 음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그 CD를 듣고 약간 충격을 좀 제가 받았었어요. 그 제가 굉장히 뭐랄까 그 로직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재즈 CD였는데 도무지 알 수 네. 없더라고요.
0: 로지컬하지가 않죠.
1: 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네.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충격 받으면서 이제 좀 매력에 빠졌죠 그때부터.
0: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컨티넨탈 싱어즈로도 활동을
1: 하죠. 그렇죠. 하셨는데. 예, 이제 11기, 12기.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0: 그때는 싱어로 하셨나요, 아니면 베이스?
1: 그때 베이스로 했어요.
0: 아, 예.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베이스를
1: 아니에요. 그때 아니고. 이제 그 충격을 받고 예. 제가 이제 학원을 나갔죠. 예. 베이스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투어를 베이시스트로 했었죠.
0: 오.
1: 예. 아무것도 모를 때.
0: 그러니까 참 지금은 재즈 아티스트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제 한국의 한 찬양 선교단에서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시작한.
1: 네, 그렇죠.
0: 지금 이제 외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설행수 교수님 이제 영상이나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이고 너무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원소울 펠로우십 아까 얘기했잖아요.
1: 네.
0: 저는 이제 원소울 펠로우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을 봤을 때 그때 음악도 너무 좋았는데.
1: 네. 2006년도에 제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 원소울 펠로우십 이름으로 세 장의 앨범이 나왔고 지금도 그 멤버가 그대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0: 그래요? 네. 그 멤버는 누군가요? 혹시 뭐
1: 이제 우리 피아노의 예. 아트 히라라라고 일본계 3세 예. 일본인 친구가 있고 색소폰의 초창기 멤버의 그 마사히로 야마모토는 지금 일본으로 돌아갔고
0: 예.
1: 션 노엘이라고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드럼은 프랑코 피나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뉴욕에 있는 친구인데 예. 20년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다국적인 팀.
1: 네, 제가 처음에 다국적 재즈 또 1집이 약간 그 가스펠 계열의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교회 공연도 많이 했고 예.
0: 교회에서 재즈 하면은 솔직히 좀 아직까지도 좀 낯설어 하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시도가 많이는 있어도 정통으로 재즈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퓨전 계열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비밥 쪽 그런 정통 계열을 좋아해서
0: 예.
1: 예, 그런 쪽을 좀 많이 추구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0: 좀 약간 좀 굳이 나왔으니까 얘기가 재즈라는 장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혹시 교수님만의 굳이 뭐 질문을 위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1: 그게 재즈가 그 워십에 굉장히 좀 특화됐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0: 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예배의 스트럭처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즈 자체에도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 안에서 그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연주가 이루어지고 그날 그날의 어떤 그런 자기의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걸 통해서도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초창기에 재즈를 시작했던 그런 만드신 분들도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한 거 정신적인 어떤 거 영적인 세계를 하지 않으셨죠. 함께 포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즈가 저는 굉장히 영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1: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성령님이 아니고도 다른 영들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게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도 할수 있지만,
0: 그렇죠.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의 초월적인 에너지, 초월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처럼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그 팀의 어떤 모토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잘 맞았다. 네.
1: 그 이번에 귀국하신 이유가 최근에 책을 한권 내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어의 감옥.
0: 네, 언어의 감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 네,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이고 또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게 제가 저도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엔 QR코드를 이렇게 하면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참고로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셨는지 좀뭐 이렇게
0: 네,
1: 나눠주시면 어떨까?
0: 제가 작년 여름에 그 풀브라이트라고 미국의 그 정부에서 주는 그런 학자 그랜트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뽑혀가지고 제가 그동안 2005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이후에 제 삶이 조금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냥 병으로나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어떠한 그런 고통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애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제 음악 자체가 조금 뭐랄까, 그 애도에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들. 그러다가 팬데믹이 지나고, 팬데믹에서 또 주변에 또 원치 않게 또 그런 유가족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되면서, 아, 이 음악을 통한 애도를 끝낼 순 없겠다. 정말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여름부터 제가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 역사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걸 토대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음악극 형식으로 이제 책을 썼고요. 거기서 이제 곡이 한 8곡 나왔고 내년에 여름에 그게 뮤지컬로 이제 그 오픈이 됩니다. 한국에서.
1: 그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론 뮤지션들은 본인의 이야기들을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 꺼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그 부분은 특히 이제 크리스천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질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질문도 많고 그 질문을 좀 시간이 지나서 찾았는지 그리고 이번 책을 쓰시면서도 뭐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예.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게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저는 컸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벌써 한 20년 지금 흘렀는데 그왜 그래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보다 지금 오히려 떠나셨는데 떠난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떠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 않은 게 어떠한 그런 돌아가신 방식들을 제가 뭐 단정지을 수는 없고 그걸 미화시킬 수도 없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애도하면서 계속 좀 리플렉션 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 특히 예술하는 친구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0: 아무래도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제가 좀 옆에서 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겠다. 특히나 예술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사명처럼 이제 시작을 했고 이번 뮤지컬의 책에 있는 내용들도 저를 조금 더 보여줘도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케이스처럼 좀 이렇게 보여져서 그 안에서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술을 통해서 좀 살아가라.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1: 네. 그 극복을 하신 거네요.
0: 극복은 제가 볼 땐 평생 못할 것 같고 이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건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저의 사실과 상황들과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아들로서의 입장보단 이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게 저의 지금 제 나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1: 그렇죠.
0: 저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힘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1: 사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그게 진짜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어머니 그 발인하고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서 제 손에 열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열쇠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나쁜 문을 여는 열쇠. 저한테 핑계가 생긴 거예요.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핑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망나니가 될 수 있다.
1: 나 망나갈 거야.
0: 막살할 거야. 살 이유가 없어. 그 열쇠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다른 문을 여는 열쇠였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그런 돌아가신 걸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는 열쇠 두 개가 있었는데 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 좋은 열쇠를 잡았죠.
1: 소심함 때문에.
0: 네, 소심함 때문에 좀 알아보자. 나쁜 놈 되지 말고 열어보자. 그 문을 열어보자 해서 했던 게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애도를 통해서 그 열쇠를 계속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책에 수록된 노래 한 곡을 듣고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계절 2?
0: 네. 네. 또 다른 계절 2라는 게 제가 어머니를 다시 본다면 네. 너무나 좋은 계절에 어머니가 제게 좋아했던 그 언덕에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저의 아들 그게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1: 네.
0: 또 다른 계절 2 어머니가 부르는 그냥 하나 있고 또 다른 계절 2 아들 제가 늙은 제가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도현 형님께서 해주셨죠.
1: 그 늙은 설행수의 목소리 대신해서 제가 또 다른 계절 2 아들 편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 노래 듣고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언어의 감옥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신 우리 설행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이 만드신 노래 중에 또 다른 계절 두 아들, 김도연이 부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 계속 음악을 업으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이번에도 학생들을, 애기들을 보고, 애기들이죠.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 친구들 애기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든 건데, 어떻게 또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어떨까?
1: 네. 그게 저는 그런 선생이 된다,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꿈은 아예 없었고요. 이게 그런 문이 열린 거였는데, 왜냐면 제가 참을성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뭐를 이렇게 저건 잘 못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웃긴 건데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도 저희 딸이 지금도 저한테 아빠가 어떻게 그런 선생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건 저한테 그냥 정말 감사하게 주어진 거라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부분 19살, 뭐 20살, 21살 학부 과정을 제가 가르치니까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 중에 음악의 가치가 무엇이냐, 음악을 왜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이. 왜냐하면 먹고 살고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좋은 뭐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저기 형님도 오래 음악을 하셨지만 그 음악에 답이 없잖아요.
0: 없죠.
1: 정말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는 이유가 저희 삶에 대한 가치 또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작게나마 조금 더 나누고 보여주고 저도 이제 예로 그냥 교수가 됐다고 연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0: 계속 실제로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크죠.
1: 사실 음악으로 먹고 산다. 막 표현이 좀 약간 선박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음악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결국 귀결되는 건 이게 이제 내 밥벌이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 학생들에게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음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에게는 음악의 역할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좀 깊은 얘기긴 한데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0: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요. 처음부터 그게 사실 음악은 하나의 도구였고 아주 작지만 저의 어떤 저의 가치 제가 사람으로서 하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가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화 좋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솔직히 그게 약간 음악을 시작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음악이 멋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그런 것을 쫓았다면 아마 몇 년 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사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1: 그러니까 산다는 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0: 죽을 사람들을
1: 살리는
0: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면 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걸 믿거든요. 이 가치가 실현될 때 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 뮤지션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 이제 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전혀 다른 결의 음악들을 만들고 이번에 또 나온 책 내용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아픔들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고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음악들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계속하고 있을까?
0: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제가 제 음악을 통해서나 뭐 저의 삶을 통해서나 꾸준히 이렇게 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화도 나고 또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 짜증도 나고 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음악을 통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그런 저의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치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 자체가 아무래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다 관객이고
1: 그렇죠.
0: 음악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1: 경향성을 띄지 않아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0: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음악은 전혀 그 티가 안 나거든요. 전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결국엔
1: 뭐 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우선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찾아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또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0: 네. 네. 앨범은 6월 1일 날 전 세계 발매가 됐고 한국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들으실 수 있는데 언어의 감옥 치시면 나오고요. 그 곡들을 되게 잘 나왔어요. 곡들이 잘 나왔고 한국에 있는 재즈 뮤지션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고 언어의 감옥.kr 사이트에 가시면 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줄거리도 다 보실 수 있고 내년 8월 20일부터 22일 좀 많이 남긴 했는데
1: 네.
0: 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제가 공연을 해요. 그 뮤지컬을 이제 올리는 거죠.
1: 뮤지컬이구나.
0: 네, 뮤지컬.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 배우 캐스팅 이제 하는 진행 중이라서 기도 제목은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작품을 사랑하고 꼭 그 교회를 안 다니셔도 상관없으니 좋은 분들이 만나서 좋은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1: 네, 본인의 이야기를 또 다뤄야 되는 배우니까

0: 좋은 분을 만나야겠죠.
1: 네, 저의 그 어린 30대 초반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시는 네. 분이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0: 근데 그런 분을 찾기가 쉽나요?
1: 아, 어려워요. 너무 잘생기셨고 기본적으로 네. 키가 180이 넘으시니까 아니다.
0: 그런데
1: 저는 좀 찌질해야 되는데.
0: 근데 지금은 별로 찌질해 보이지 않아요. 네. 워낙 독특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뿐이지. 아무튼 우리 교수님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 사실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분이 한 그동안의 그 활동들을 다 나누기는 좀 담아내기가 좀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귀하고 용기 있는, 저는 용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네. 책을 그 낸 내용들 이미 세상에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어의 감옥 찾아봐 주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한 곡 더 듣고 네.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좀 올렸으면 좋겠을까요?
1: 이 요번 앨범 중에 예, 예. 그 제 딸에 대한 곡이 있어요.
0: 네.
1: 딸이 16살인데 16년 된 곡인데 저희 어머니가 딸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둘이 만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으로 지은 곡이라, 되게 예쁘고 아주 발랄한 재즈 곡인데 그 곡이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올리비아 초록이를 만나다.
0: 올리비아 초록이를 만나다. 설행수 교수님의 그 언어의 감옥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곡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인터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함께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기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의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힘찬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동방현주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선물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이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를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인데요. 아, 나는 좀 오래 참는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왜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오래 잘 참으시는 분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나 좀 무서운 주사를 맞을 때 그것을 꾹 참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아픈데 그거를 오래 참으면서 앓는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 못해 좀 와 존경하기까지 하는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날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 으뜸인 것이 또 오래 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삶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그치만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 제 삶에서 오래 참으며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유료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보내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래 참는 거는 사랑이죠. 질라의 프로젝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로 함께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재앙을, 이 죄를 피할 길이 없었겠죠.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어진 이 삶, 또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 이웃을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끼며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그리고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인내로 이뤄가고자 최선을 다하신 별그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

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빠르게 성숙하고 좋은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자기 공부에 관심을 보이거나 성적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대개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일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칭찬 한마디가 아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처럼 당시의 관습과 정서로서는 손가락질과 정죄함이 더 어울리는 이들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칭찬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는 매일을 마주하지만 위로와 필요한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들에게 우리도 위로와 긍정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기분의 축복의 이름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신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브너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빨간 약의 우리는 복이 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예라몰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7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었네요. 어느덧 이제 무더위 땡볕 사이로 들어갈 이 시기쯤 되면 하루하루 참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지쳐 쓰러 있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더라도 포기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견뎌낼 힘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주님은 먼저 우리 앞서서 걷고 계세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분이 되시겠지요? 올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또 새기고 따르고 본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했는데요. 주님을 더욱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왠지 실패를 덜할 것 같고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 같지요. 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야지만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어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에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AM 1188kHz 그리고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이렇게 저희 극동방송의 AM 두 채널을 통해서 북방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시는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눈이 떠지셨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북녘 성도들에게 중요한 외부의 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북녘 성도들 영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역도 좀 적어주시고 뭐 부산에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제주예요. 북한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대전입니다. 광주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대한민국의 날씨까지 함께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그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찾더라고. 야 태연아, 보니까 저를 담당했던 그 상담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하염없이 가더래요. 어디를 가는지. 그래, 이상하다고 저 혹시 정신 돌아온 줄 알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이 소리 해야 되겠대. 숨이도 뭐 원래 찾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겨우 나게 암 이랬어요. 아, 암인가고 암인가고 어딘가 어디인가고서 가자 나를 끌고 가더라고. 그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그 선생님 막 놀랐는데 저는 야 이제 뭐 아무 수도 없는데 맡기자 하고 그러셨더니 선생님 뭐라 저래요. 괜찮다고. 아니 진단 받고 나면 지금 당장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괜찮대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조선에는 썩고 병든 사유고 의사들이 돈이 없을 거 어떻게 나면 저를 실험 대상으로 옮기든가 그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뭐 피를 뽑아서 없었다니 그런 세뇌된 그런 게 있으니까 나, 야, 요 완전 나를 살살 이렇게 꼬여가지고 꼬세가지고 실험 대상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그런가 하면서 아,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아, 자기 책임지고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한정예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 줬어요. 치료 노트도 받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하러 갔죠. 가서 시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막 미스껍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세 명이 우르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돈 빌려주고 또 내 아프다니까 면회 왔구나 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 누워있는데 아, 왜 그러지? 하고 소리 어떻게 오신 날 수고했어요 하니까 대본에 하는 소리 야 임마 너 수다돈 빚지고 가만 누워서 치료받을 자신이 자격이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라. 아, 그 소리 듣고 농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 좀 괜찮으면 빚

볼게요.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 다 그만한 암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로구나 하니까 확 뚜껑 열리더라고. 그래서 머리 빙빙빙 돌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일어섰어요. 그래서 내 안간 갔다 했냐? 내가 돈 꺼달라 했냐? 아니 성질 부릴 사람 누구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성질 부린다는 게 말 바른 대로 내가 꺼달라 했냐? 너희들이 돈 줬지. 나는 그 돈이 필요 없고 돈 보내기도 싫었어. 너네 돈 줘가지고 나를 빚지게 만들었지 않냐? 뭐 까꿀리 막 그래놨더니 아 이거 더 싸워봐 돼서 탈북 싸우서는 아마 좀 개고기처럼 노니까 야 저기는 쇠고기니까 나 이제 개고기한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더라고. 사람이 뚜껑 다 열리다는 정도 아니고 괜히 한국 왔다고 막 얼마나 후회했지 몰라요. 저는 한국 괜히 왔다고 당장 죽고프더라고요.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저희 마누라는 빚 갚겠다고서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가지 말할 때 갔어요. 유용업소 다니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대로 또 타락에 빠져가지고 술나 뭐 그 상상만 해도 밤에 못 자겠더라고요.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끄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지수로운데 가정 파탄이 그 기대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옥탑방에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 다 까니까 나가래요. 방빼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리 빠치 죽자. 술을 두 박스 싸놓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서 밥은 한날 한 톨도 안 먹고 뺑 술만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죠? 아파트 관리원들이 집 보러 올라와 봤는데 이 완전 사람이 이제 시체에서 누워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도 안 보일 때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맷돼 성계 탈북 민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던 게 어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손잡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니까 속이 후두두두 떨리거든요. 너무 술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술 한 잔만 좀 달라고.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진짜 사람을 살리자고 보니까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태연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나 하나님 믿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유, 그런가 하고. 그때는 뭐 속도 안 좋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하나님이 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들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길들여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도 응모보다 알았어요. 세 번째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대현, 그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제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천사 같은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거 보기도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고 본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자고서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다가 성경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천지를 창조한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믿으면은 커녕 뭐 찬양과 노래도 제가 거기서 어지 무슨 젤로 연주나 하고 이렇게 했다 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내 영혼으로 영혼이 다 바쳐서 드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차츰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저하고 완전히 가까운 영재처럼 지내는 그 부산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벽 기도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좀 대달라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알자면은 네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가 뭐예요? 네 잘못이부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래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히 살고픕니다. 무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네가 보고서니 하나님 난 믿겠으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오 하고서니 마무리를 하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 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겨우 누워 자다가 어떻게 잠들었어요. 눈 딱 떠봤는데 네 시 반이에요. 근데 네 시 반 딱 됐는데 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자던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완전히 그 궁둥이를 뒤다 키가 올려놓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대언이 왔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한 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내 맡던 생각 무슨 엄마한테 뭐 학교 안 가서 엄마한테 막 손목이 끌려가고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요거 그냥 담고 또 나오고 계속 하는데

0: 아마 한 3, 40분은 회개가
1: 절로 이렇게
0: 회개하는 기도가
1: 제 머리로는 저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0: 누가 옆에서 지켜줘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막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1: 보다 보니까 나 눈물을 어찌 흘리지 100개가 다 젖었어요. 지금
0: 산뜩하면서 정신이 딱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지금 회개 다 했는가 딱 다 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대현아 딱 이게 똑똑똑 그런 소리가 나를 탁 부르는 거예요. 소리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 소리 딱 듣고 손을 쫙 듣고 머리가 쫙 올라가더라. 그다음부터 기도가 또 멈췄어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야 어쨌든 마무리부터 하자 하고 소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끊었어요. 끊고 누가 옆에서 말한 줄 알고 얼굴 뭐 TV고 무슨 다 찾아보니까는 그런 건 다 정상이에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오늘 새벽 첫 기도인데 이런 소리 들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가 봐라. 네 새벽 기도 첫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냐. 그게 뭐인가? 그 성령 받았대요. 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부터 보라. 너 성령 민간한 사람 못 받는데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하던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행동이 온짜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쳐다 안 봐요.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믿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서 쫙 오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집니다. 근데 제가 자꾸만 다니는 게 자꾸 웃음에 다니더래요. 태현 씨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웃기는가가 제가 아직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아, 명기 무슨 좋은 일 있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물어봐요. 그 한두 사람 물어봐요. 보는 사람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네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저한테 했으며 더 그 신기하게 보여준 것보다도 내 마음도 바꿨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 돈 주시오 수고 주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딱 주시오 기도 하나만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교회에 같이 손잡고 갈 배우자로 저한테 좀 해주시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 같은 우리 마누라를 보내주셨어요. 같이 저처럼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태현 집사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은 미국 뉴욕주가 전력과 수자원 부담을 이유로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이 2년 사이에 43%나 감소하면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 고용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기업과의 협력을 거론하며 해외에서 군함을 구매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의 사도광산 전시와 해설에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대북 국가 비상사태 연장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와 내부 사상 통제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탈북민 대학생의 창업과 정착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스타트 하나가 공개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또 연합뉴스는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90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리투아니아에서 자발적인 군 입대 지원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한 데 그치며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 목표의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수출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경제를 떠받쳤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나타내는 고정자산 투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 역시 1992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 회복이 지연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공급망과 교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신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1년간 인허가 신청이 중단되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모두 보류됩니다. 뉴욕주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용수를 소비하면서 전기 요금 상승과 수자원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지역사회의 에너지 환경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정보기술 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이 최근 2년 사이에 43%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직원 1,000명 이상인 국내 주요 상장 IT 기업 11곳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대 신입사원은 2023년 2,453명에서 지난해 1,387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SK텔레콤과 LG U+는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20대 직원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가 확산되면서 신입을 채용해 육성하기보다 즉시 업무가 가능한 경력직과 숙련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지 못하는 이른바 네버 스킬링 세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채용 지원보다 현장형 인턴십과 산학협력, 기업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증강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의 노후 함정을 신속히 교체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조선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문의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행정적 예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

협력센터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 한국 조선소의 생산 역량을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함정을 더 빠르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의 전시와 해설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일부 전시를 개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와 해설을 보완하고 오는 2027년 말까지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이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등재가 이뤄졌는데요. 그러나 이후 마련된 전시에서는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당시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에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됐다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등재 당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말 핵심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 강연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대응한 새로운 대외 원칙을 제시했다고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연회에는 북러 조약을 대외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제재와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 강조됐는데요. 또 중국과는 경제협력은 적극 추진하되 사상적 영향은 철저히 차단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대외 긴장 국면을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내부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무성은 강연회 직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 정세 대응 학습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외에는 외교적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현실에 대한 긴장감도 감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대북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대학생의 창업과 사회 정착 과정을 담은 12부작 쇼폼 웹드라마 스타트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해 직장 적응기를 다룬 하나 상사의 후속작으로 탈북민 배우들이 직접 출연해 북한 말투와 생활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극중 탈북민 역할을 맡은 배우 차위성 씨는 자신도 어린 시절 출신을 숨기기 위해 강원도에서 왔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출신이 알려져 따돌림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금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누구보다 긍정하게도 했다며 탈북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북한 사람이 봐도 어색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투리와 표현 하나까지 탈북민 배우들과 함께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웹드라마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정착 과정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시사회에는 탈북민과 북한 관련 학과 학생 등 약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의 온 오프라인 매출은 약 90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약 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천국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상품점 매출도 14억 원에서 26억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전통 문양과 궁궐,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이 K컬처 확산과 함께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는 광화문 월대 서수상을 활용한 열쇠고리와 아리랑 손수건, 경복궁 경회로 응원봉, 궁궐 향수 등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얻었고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신규 문화상품도 선보였습니다.

선보이며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 자발적인 군입대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리투아니아 군 입대 신청자는 8,1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700명은 가능한 한 빨리 입대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리투아니아는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인 2015년 다시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매년 4, 5천명이 9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국가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군 입대를 위해 학업을 미루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일군 기갑 여단을 상시에 주둔시키고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 6%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안보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대체로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철원과 춘천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7도, 철원 26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도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추풍령과 대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대전 31도, 세종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에 전남과 제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별다른 비 소식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와 고창 26도, 남원 25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남원 고창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주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희천 20도, 낮 최고기온은 희천 29도, 평양과 진남포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장현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3도, 해주와 장현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과 장현 28도, 해주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고성, 평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고요. 북청은 오전에 한때, 무산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평강 22도, 무산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평강 25도, 무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 서부와 서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중부, 서해 남부, 남해 서부, 제주도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하중 여러분 가운데 탈북 과정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354 성도님께서 오늘도 새벽녘에 눈이 떠져서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의 때를 빨리 앞당겨 주시고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살아낼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기도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역의 성도들 더 힘을 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HG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 작가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간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사형장에서 총살 직전에 살아난 뒤 모든 삶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감사의 제목인지 깨달은 도스토옙스키는 간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준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 작가는 5년간의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에 걸린 날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매일 5가지 아침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가 오늘도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루 더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 세 번째는 소설을 완성시킬 시간이 주어진 것. 네 번째는 하루 더 병과 싸울 의지를 주신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드시면서 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어떤 건가요? 혹시 감사인가요? 불평인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매일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차고 넘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감사와 사랑의 은혜를 채워주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새벽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를 구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에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찬양사역자 남은 씨의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가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0: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은 해를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찬양할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 하루하루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새로운 자매님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세요. 우리 고향인 함경북도에서도 북한 주민분들이 그리고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방송을 듣고 계신데 이곳에서의 정착 생활을 앞으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는 뭐 하셨어요, 집사님?
0: 네, 마침 그저 밤일을 들어가다 나니까.
1: 아, 직장을 다니시는군요.
0: 네, 직장을 다니세요.
1: 아니, 1년 차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직장을 구하셨어요.
0: 네, 그 나와서 그래서 한 달 조금 안 돼갖고 그저 다시 한원에 들어가서 그 여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1: 아, 그러셨구나.
0: 그 바로 그저 두 달 넘어서 석 달 만에 바로 그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인차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세인트 재활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1: 우리 북한 분들이 요양보호사 하면은 이해를 좀 하실까요?
0: 아, 요양보호사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1: 요양이라는.
0: 북한에서는 전혀 네.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1: 요양 자체도 없는 단어죠?
0: 예, 예, 없어요.
1: 그러니까 뭔가 노후에 아니면 네, 네. 조금 어르신 분들이 병이 있으신 분들이 네.

0: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요양원이라고 해서 돌보아주는 병원 같은 데 가는데 거기서 보호해주는 간호해주는.
1: 아, 그런 건 생각도 못 해요. 그런 건 저는 없어요. 들어도 못 보고. 그래서 그
0: 네.
1: 가정에서 며느리나 그 자식들이 그래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고 저는 뭐 북한에서가 한 30년 거의 살았는데 아직 뭐 치매란 소리는 북한에서 들어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0: 그래도 그 노인분들이, 노인 어르신 분들이 깜빡깜빡 하시는 그런 증상은 있었는데, 치매라고 규정하진 않았던
1: 아니,
0: 거죠?
1: 깜빡깜빡 한다는 그런 증상도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그 나이 때까지 오래 사시는 것 같지 않나 봐요.
0: 평균 수명 자체가 남과 북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1: 아마 그런가 봐요.
0: 여기서는 요양보호사가 그 돌봄을 받는 분들이 고용을 해서, 직접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돈을 주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돈을, 그 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일하는 데서도 국가에서 그
0: 네.
1: 문제,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그 15%를 본인이 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렇게 85%를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해줘서 이 어르신들이 거기 있는다니까 참으로 아, 이건 정말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0: 네.
1: 이렇게 이 어르신들이 직접
0: 맞아요.
1: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매일과 같이 진짜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비록 야도 시간 이제 그 밤근무 설 때는 그래서 한 10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자기 부모들처럼 생각하고 대해주고 그러니까 치매 환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 이런 어르신들을 이렇게 돌보는 게 궁지감이 있고 그다음에 아 나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있다면 나도 이렇게 효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쉽게도 진짜 그날이 못 보고 가슴 좀 아프지만 그래서 그 저희 부모를 대신해서 나만 식구들이라 해도 다 자기 식구들처럼 여겨지고 보람인 것 같아요.
0: 너무 귀한 직업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막내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예, 요양보호사
0: 정말요.
1: 선생님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 어리고 막내라고
0: 네.
1: 어르신들도 아 제가 저를 알아봐요 하면 어르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제가 누구지요 하면 어르신들이 막내가 왔어 이래 너무나도 다정스럽고 불러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예, 제 가정
0: 따뜻하실 것
1: 같은
0: 같아요.
1: 쾌감이 있어요.
0: 근데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1: 네,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1: 다요.
0: 왜냐하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가끔 말법도 대어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산책도 같이 몇번
1: 산책도
0: 나가고,
1: 하고, 맞아요.
0: 정말,
1: 아, 비록 그 요양보호사 그 선생님 일이 흔치는
0: 네.
1: 않아요. 이렇게 기저귀도 갈고, 뭐, 이렇게 와상 환자들은 이렇게 부축해서 목욕도 시키고, 뭐, 진짜 흘지는 않고 힘 많이 들지만은
0: 네.
1: 그래도 보람 있는 직업 같아요.
0: 너무 대단한 일을 하세요,
1: 예. 그래서
0: 진짜.
1: 저는 원래 국정원 있을 때부터 나는 요양보호사를 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0: 들어오셔서 조사기관에 있을
1: 네네네
0: 때부터요.
1: 조사기관부터 저는 나는 요양보호사를 할 때다. 그 다른 사람들은 뭐그 나이 우리 나이 아직 60도 안 되는데 뭐 벌써부터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0: 보통은
1: 그래도
0: 노후에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1: 나이가 아직 어린데 무슨 그렇게 아 기저귀를 가르는 거나 다른 분들은 기저귀를 가느니 힘들지 않은가 그러니까
0: 네.
1: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벌써부터 그 나이에 그 일을 하겠는가 그래도 한 60이 넘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은가 그렇지만 저 생각엔 어쨌든지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되면 궁지스럽고 저는 이 땅에 그이 남한 땅에 친척이 없거든요
0: 네.
1: 친척 한 분도 없고 뭐 진짜 친구도 뭐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니까 그래도 요양보호사 하게 되면 다제 가족 같고 친척 같고 아 그러니까 나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 얘기가 통할 수도 있고
0: 네.
1: 지금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0: 그렇게 오시면서부터 바로 또 진로의 길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쭉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0: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 정착 1년차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하고자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 자매님의 이야기 찬양 전에 만나봤죠. 이 주님의 사랑이 남과 북에 가득한 그날이,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먼저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참 자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외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

5구 마포 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사서함 88호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거나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0: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1: 안녕하세요.
0: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1: 네,
0: 고개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1: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0: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1: 아니죠. 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었죠.
0: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1: 네, 그 듣지 못하게
0: 이후로 못 들으시고
1: 네.
0: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1: 네.
0: 외화벌이를 위해서.
1: 네.
0: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최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0: 네.
1: 영어도 볼 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0: 네. 또 다른 외국인이
1: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0: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네.
0: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네,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0: 네.
1: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 때 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0: 네.
1: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확 돌았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올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때문에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0: 네.
1: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중고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그 결단

0: 연애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의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그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아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UN 네. 이런 걸 찾아가지고 UN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아 변호사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유엔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유엔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1: 같이요.
0: 네.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저기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뭐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엔에서 제공해 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그때 탁 들어가니까 그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뭐지? 그 성경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뭐 안기부 작전에 속아서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말을 해주면서 아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아 남미 수용소에서요.
0: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1: 네. 네
0: 부인을 하다가 그 난민 수용소가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서 차량이 한 4대 정도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이제 쫙 이제 포위가 이렇게 들어서 예,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빠져 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이브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네, 언제든지 자결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똥으로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예약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 손 딱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얘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다 탈론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이렇게 2층이 교회고 3층이 이렇게 살림을 하는 집이었는데 아 거기 가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 네.
0: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근데 5년 전이면 한창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네.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0: 코로나도 하나님을 막지 못,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들어쓰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인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제 기도의 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네.
1: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비가 많이 올 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0: 멈춰주시고
1: 네.
0: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땐 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상, 기후 현상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길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0: 네.
1: 이곳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하나님을 네. 떼어놓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1: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만일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리는 단절입니다. 이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기도응답이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은 받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의 공력이 사라지고 상급이 사라진다고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담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죄를 범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뇌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악한 영들은 악한 마귀들은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우리들을 죄의 수렁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자백하고 돌아선 성도님들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자백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숫자는 하고 질문이 나오자 예수님이 손을 들고 정답을 맞히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 1년 전에 지었던 죄하고 문제가 나오자 예수님이 답을 못 맞추셨습니다. 저는 아는데 나는 1년 전에 지은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죠. 기억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제가 회개했기에 예수님은 기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정답을 못 맞추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은 사람의 용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짓는 상황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죄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분리단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낙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주님을 낭만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아니 되죠. 분리하게 하는 것이 죄기에 분리단절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죄의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주저앉지요. 저도 예비군 시절에 예비군복을 입으니까요. 아무데나 털썩털썩 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고급 드레스를 입거나 정장을 입으면 우리는 무엇이 묻을까 봐 조심조심하게 되고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 지으려 하지 않고 사죄의 확신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사죄의 확신이 굳게 선 사람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옷으로 덧입습니다. 죄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죄와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사죄의 확신에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월 2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가 30에서 80mm로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6도, 대전과 대구, 여수, 포항이 25도, 춘천과 서울, 강릉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함흥이 22도, 신의주와 청진이 21도, 강계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 34도, 강릉과 광주가 32도, 대전과 목포, 제주가 31도, 부산과 여수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해산, 춘천,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 함흥이 27도,

7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죄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우리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임무이며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수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교회에 가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수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속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다는 말씀이겠지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요? 나의 영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는지요? 세상 것과 나의 것과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내 영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찬송으로 찬송 썸머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오늘도 경배해야겠습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신봉하고 진리라고 믿는 거짓 믿음이 오늘날에는 너무 많아 우리를 미혹해하고 헷갈리게 하지요. 사탄도 사이비도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멋지게 건물을 지어 놓았지만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하고 신중하게 최고의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임을 알길 소망합니다. 찬송 써머 스페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미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합당한 예법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를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직접 설명해 놓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춘 경배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하여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쉽게 찾으셔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 그룹, 세리 그룹.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쭤볼 텐데 나는 바리새인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세리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를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능력과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요. 프레드릭 니치라 하는 사람이요. 기독교 문명은 퇴폐 문명이요. 노예 도덕의 창안이며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프레드릭 니치가 한 얘기죠. 니치는 루터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신경과 눈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나 모든 게 다 허사였죠. 절망적인 정신병자가 되어 12년을 병약자 신세로 있다가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친 사람의 영향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뉴욕의 콜럼버스 대학의 지하철 정거장에 벽에 어떤 사람이 니체왈 하나님은 죽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바로 그 글 위에다가 똑똑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하고 새겨놨어요. 한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새 목사 내외가 어저께 미국 집회를 위해서 떠나면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한 3시쯤 와서 아버지 혼자 두고 내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용돈도 조금 줬어요. 한갑이 다 친 아내한테 용돈 주는 아버지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찡대은 내가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들 두 놈한테 용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되면 그 내외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내외 같이 먹고 주일날 저녁을 지내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아무도 없어. 찬바람이 휑해버럼. 마누라는 병원에 있고 아들들은 다 떠났고 나 혼자 복수공방하려니까 참 신세 처량하다고 느껴질 때도 없잖아 있는데 남자가 혼인한 여자, 아니 연애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참 이상하죠? 연애할 전에는 죽자 사자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조금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나이가 되니까 아 저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두 종류의 신앙 상태를 또 기도 상태를 그 다음에 예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지를 첫 번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신앙 태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바리새인은 접어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17살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야, 내가 왜 이거 그전에 못 봤나?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그룹이라.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남의 돈을 사배로 먹었으면 그걸 갖다 토색이라고 그러는 거죠.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에, 아니 바리새인이.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 종류로 부분해 놓을 수가 있지. 어떤 때 내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너도 바리새인에 속할 수가 있다. 비교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비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교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신앙,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삼성장군, 국방장관, 뭐 높은 자리에 한 사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한 형제 자매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분들의 업적을 인정해줘야 되고 직책을 인정해줘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이 사람은 또 의롭다 자랑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자기는 같지 아니하다.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하러 돌아댕길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터 씨, 당신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숨도 고르지 않고 예, 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카터 후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요한 1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종하고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이 바리새인은 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홍 장로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홍 장로님은 홍 장로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재요? 홍 장로님이 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이 판단 못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신앙,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비교의 기준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디다 비교를 해요? 11조로 기준을 한 교회 출석으로 기준을 하고 성경 몇 장 읽었나 그것으로 기준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기준의 대상이 되고 봉사하나 안 하나 이것도 이건 다 외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비록 내가 새벽기도는 못 나갈지언정 왜? 일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성경은 많이 뭘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어서 양식을 삼는 사람 봉사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면은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흉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개원 칼럼니스트 목회자인 패트릭 모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이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
보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종류에 가까워

어려운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 관계성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른 사람. 여섯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하는 사람. 마지막,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선 줄도 알면 서 있는 줄 알면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이요. 누가 보면 18장 12절에 나는 이레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린다. 세뱃돈에서도 11조 드린다. 여행 갈 때 누가 보태주는 돈에서도 11조를 진급돼서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돈도 11조를 절대적으로 내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씩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두 번씩 한다. 11조를 바친다고 그랬어.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두 번째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남을 경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남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다만 형식적인 생활만 하게 되는 바리새인.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남의 허물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참 예수님이 산상복음에 무섭게 말씀하셨죠. 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우리 성도들,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다가 댈러스 신학대학 총장을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댈러스에 내가 가봤어요. 그 양반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해봤는데 댈러스 가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지 그 양반이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 입대를 하고 나니까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훈련 받고 나니까 같은 동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험담하고 이런 거 견디기가 엄청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투정 아닌 투정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동료 7명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소명을 확신한 곳은 바로 군대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훌륭한 목사님도 못 됐을런지 모르지요. 요한 복음 3장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함을 느낀 세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세,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죄를 호소합니다. 참 겸손한 자세, 우리가 겸손을 무척 노력해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나. 일국의 대통령의 존귀하신 몸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구두 닦기를 손수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때 자기 직원이 지나가다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임스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또 구두 닦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천하다 할 수 있을까? 그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기에 남북전쟁도 종렬시키고 미합중국을 통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 말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는 살기가 나쁜 사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 하나님을 긍휼을 호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인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썼죠.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4절에 보니까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애워 쌓였을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 한없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바리새인은 절실히 체험했지만은, 아니 세리는 체험했지만은 바리새인은 형식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판단 태도는 어땠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 세리가 저보다가 누구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예수님의 판단 태도, 의롭다는 기준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해요. 성경의 비결이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재물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 살아온 결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개나 에스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만은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불어남에 따라 더 크게 된 부자는 그에 대한 걱정과 욕심도 같이 커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뻔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자세를 보면은 참 사회생활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미국의 웨이트먼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 그는 유행도 지나가고 철마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에게는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랑곳없이 조롱을 받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가난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가 링컨 대통령을 도와 미국을 이끈 정치가로서 원리는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하면서도 은퇴하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의 고향에 교회로 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0: 전 상원 의원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고향 교회는 윌리에게 어떠한 교회의 직분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국 최고의 상원의원을 지냈던 위트만 윌리는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을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이 반의 선생이 된 것이 자기가 평생 차지한 지위 중 가장 높은 지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삶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 바쳤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주님이 도우신 것처럼 도우면,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면,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얻은 보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큰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쉽고 재미있고 잘 풀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감사가 자라는 밭.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각 창고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절망과 아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이 창고를 들락날락하며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질투의 씨앗과 절망의 씨앗, 아픔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사탄이 뿌린 씨앗대로 곧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더욱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을에서는 어떤 씨앗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와 아픔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단단히 화가 나서 도대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닌 태도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씨앗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의 간교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가꾸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신 은택을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매일 주님께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빌라테 프레이즈의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지나가고 테너 김관동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왕이 된 솔로몬이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행차를 하게 됩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는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산 마루 이런 데 보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당이 전국에 많았는데 그 전국에 많은 산당 중에 제일 큰 산당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산당들 가운데 왜 하필 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가장 큰 산당에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작은 산당에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뭐지?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다시 노래합니다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여러분 그 유명한 1000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넓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그 1000마리 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그 장대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컸으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때 한국교회에도 이 1000번제가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더라고요. 1000 헌금을 드리는 거 봤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1000번의 헌금, 1000번의 새벽기도를 드리면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1000의 어쩌면 헌금이나 새벽기도를 드리기도 했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솔로몬은 그런 의도로 이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솔로몬의 그 1000마리의 재물을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1000마리 번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두 랩돈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1000마리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거 잘 안 하세요. 하나님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 산신령처럼 막 그걸 생각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짠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뭘 구했죠? 지혜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고 한 번은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뭘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분명히 지혜를 구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장면을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 대신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레브 쇼메아. 히브리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잘 못해요. 네,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지혜라는 이 개념과 지혜와 듣는 마음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물어보는데 대답 좀 해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도 어떤 관계 있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지 소리를 잘 듣는 게 아닙니다. 레브시오메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일컬어서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와 말은 뭘로 듣습니까? 뭘로 듣죠? 귀로 듣습니다. 근데 귀로 들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소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내로 가든지 하여튼 우리 마음으로 가든지 갑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판단할지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요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 이야기냐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그 가운데 있는 진실을 잘 분별하여서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왕이 되게 해달라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보였죠?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명재판입니다. 여러분 길이 오고 오는 세대의 길이 남을 명재판입니다. 아이를 반쪽을 잘라 죽이라, 잘라 나누어져라. 이야 그게 어떻게 와 섬뜩한 재판인데 결국 그게 뭡니까? 답을 도출해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저는 지혜로운 사람 하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요 똑똑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혜의 뿌리, 지혜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해도 많이 알아도 얼마든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성경은요 지혜를 이끌어서 뭔가를 잘 알거나 똑똑하거나 잘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 무엇으로 정의하기 전에 지혜라는 것은 잘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은요 신체 부위 중에 이게 커요. 혹시 뭐가 클까요? 손이 클까요? 발이 클까요? 뭐가 클까요? 예, 귀가 큰 사람입니다. 귀가 큰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이런 지혜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잊지 마세요.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대화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무시합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크리스천 투데이즈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서 겸손의 확실한 증거 10가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를 낮춘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높인다. 겸손한 사람은요 답정너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면 알지요. 근데 겸손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뭘 안 하느냐? 일단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은 할 수 있어요. 듣는 척은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경청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담이 했던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뱀처럼 꽈리를 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교만하면 안 듣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똑똑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나 정말 희대의 악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솔로몬 여전히 똑똑했을 겁니다. 여전히 아는 게 많았을 겁니다. 여전히 IQ는 높았을 것입니다. 경험치까지 만렙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삼손이, 아니, 솔로몬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듣는 마음을 상실한 솔로몬은 뭘 잃어버렸다고요?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이 세웠던 그 부강한 나라가 듣지 않는 솔로몬 때문에 불과 몇 년 사이에 허리가 댕댕 잘려가지고 그렇게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연산군이라고 아세요? 연산군? 예, 예. 연산군이라는 사람 잘 몰라도 한 가지는 알 거예요. 희대의 폭군이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에 제일 처음 뭘 할까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제일 처음 하는 게 뭘까요? 길을 닫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막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작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 이거 안 되고 싶으신가 보네. 예, 되고 싶었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안 되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똑똑한 사람이라면,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라면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지혜롭고 싶지 않아. 우리 청년 여러분, 예, 나는 지혜롭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 지혜롭고 싶지 않아. 바보가 되고 싶어. 그러면서 성경을 매일 읽어보세요. 나는 지혜롭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지혜롭게 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지혜롭고 싶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어도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지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무시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세대 차이가 난다고 부모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트렌드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 어른 세대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른 세대들 어리다고 해서 젊다고 해서 여러분이 젊은 세대들이나 자녀들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하 직원의 말이라든지 사장님의 말이라든지 이웃들의 말, 우리 공동체 교우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존재의 전달입니다. 머리로만 똑똑한 게 아니라 그 온 삶이 똑똑한 거에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사도의 경고입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나이가 든 분일수록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그리고 듣기는 신속히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듣기 싫은 말,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분과 나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막고 무용의 신음패가 되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경직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경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1장 7절 전반부 말씀을 줄인 말이 여경직은입니다. 지혜의 시작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잠언의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딱 그 이야기를 깔아놓고 잠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게 좀 중요하죠. 신명기 13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임없이 뭐라고 외쳤냐? 쉐마, 쉐마, 쉐마라고 외쳤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후렴구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뭘 하나 안 듣습니다.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 뭐냐?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에 부합하는 것은 아주 잘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 반대의 이야기는 아예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어떤 것을 딱 보면 그와 관련된 영상이 쫙 뜹니다. 그와 반대되는 영상은 안 뜨죠. 우리 타락한 마음에도 이런 자동 필터가 있어요. 알고리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걸러내버립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은요, 기가 막히게 걸러서 듣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양약 고구, 충언 여거이,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성경 말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 여러분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 심지어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원래부터. 그런데 그럼 무슨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귀에 듣기 싫은 말,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 찔리는 말, 그런 말을 의도적으로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해서 뭘 하겠어요,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이 제가 듣기 좋을까요? 저도 듣기 싫어요. 근데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듣는 목회자, 직분자, 어른들,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겸손한 마음에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서로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 교회는 교만하고 미련한 공동체가 아니라 겸손하고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넘치는, 그리고 갈등이 아니라 화목이 넘치고 배제보다 환대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넘치고 결국 서로를 살리는 말이 넘치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그 듣는 마음을 이 시간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체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러한 지혜로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부산 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하루를 뒤돌아볼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하루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주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본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어떠할까? 라는 상상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와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생각처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일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또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천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하루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네, 이재혁의 Heaven is in my heart 그리고 김현진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하나님의 복음책의 겸비 김겸 PD입니다.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7월을 맞이하면서 서머 스페셜이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을 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나의 마음을 점검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오프닝에서 나눈 상상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루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늘 확인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이 세 가지를 충족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내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상상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하루의 조목조목조목을 점검받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상상이요. 아마 성경에 나온 그 삶처럼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상상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라는 답에 이르렀어요. 바로 성경과 삶 그리고 예배와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란 사실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여기지만 바쁜 삶의 자리에서 쉽게 잊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 우리 모두가 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내 주변에 공동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파를 통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복음 전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밀착형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점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도 이곳 가운데 함께 나누시면서 이 여름 더욱더 특별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신청 찬양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극동방송

방송 어플리케이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부산 채널 설정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메시지로도 많은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은요, 상향과 함께 매일매일 키워드 썸머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과 묵상글 그리고 결단 기도문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키워드 썸머로 돌아올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김성희의 찬양과 믿음의 사람들의 너희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요. 키워드 썸머로 돌아올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며 은혜 아래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냅니다. 아티카 서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문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신뢰입니다. 네,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뢰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묵상글 오늘의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키워드 서머의 주제 바로 신뢰입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뢰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과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까지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뢰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찬양과 말씀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We gave you glory.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7027번님, 1419번님, 9517번님, 신뢰라고 함께 남기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뢰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신뢰입니다. 앞서서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드렸고요. 이제는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뢰라고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신뢰죠.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응답을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모든 것을 확신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과를 먼저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응답의 속도를 바라기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오늘의 주제 신뢰입니다. 이제 신뢰를 주제로 이 아침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뢰라고 보내주세요. 신뢰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그리고 묵상 글 이미지 보내드립니다. 주님, 제 기도가 주님께 닿고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결과가 더디게 느껴질 때에도 제가 기대한 방향과 다를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끝까지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쌍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로 오늘 함께했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신뢰였어요.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저도 오늘 이 아침 함께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묵상글에서 이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과를 먼저 본 사람들이 아니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를 다 보진 않았지만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그러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취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또 기도문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뢰라고 보내주세요. 신뢰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묵상글 기도문 풀 패키지로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보내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신뢰라고 보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마음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

0: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1: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야베스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역대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까지에 이르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무려 500개가 넘는 생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름 가운데 역대상 4장 9절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만을 놓고 보면 존귀한 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오제브로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고통으로, 고통스럽게, 고통을 불러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을 운명적인 측면과 인과응보의 개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복의 개념 안에 많이 쓰이는 운수라든가 행운 등의 단어 안에는 운명적인 관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을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아쉬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어 간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을 달라는 소원일까요? 단순히 땅을 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지역은 그불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토, 영역, 지역이라는 말도 되지만 경계나 또는 한계를 의미합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는 몹시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었습니다. 4장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고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가 안 계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유고로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우한 상황에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한계를 허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한계나 환경적인 한계, 배경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들의 한계에 갇혀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를 숨기거나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 즉 태생, 환경, 능력을 부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끝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산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것입니다.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는 한계에 갇혀서 나 자신만의 삶에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고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담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께 복을 받아 사업, 가정, 학업의 영역을 넓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업의 영역을 넓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걱정을 혼자 다 끌어안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걱정과 염려가 습관화되어 오히려 걱정이 없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목록으로 작성해 보면 얼마나 모호하고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근심한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을 분석해 보면 40%는 없는 일을 걱정하고 30%는 지난 일을 걱정하고 12%는 내가 걱정 안 해도 일을 걱정하고 10%는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는 것이고 8%만이 어쩔 수 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쩔 수 없는 8%의 걱정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0%의 걱정, 즉 평안한 삶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는 최대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체면으로부터, 출세와 성공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최후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은 우리 몸과 마음의 고통과 질병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근심과 걱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운명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큰 믿음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며 나아가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천한 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 절망적인 자에서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7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559-39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연교회가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연교회에서 제9회 펌펀축제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0세부터 13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628-22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1-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게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인생길은 참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은 인생길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우상을 믿느냐. 그리고 또 인생길은 딱 두 가지인데 그래서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형통이냐 파멸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 인생길은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인생길이 어려워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내 인생은 안 풀리느냐 이러면서 이제 푸념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면서 빠지기 쉬운 착각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으면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날마다 건강해야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은 내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은 늘 잘 되고 출세 가도를 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의 주어와 내 삶의 주제가 나에게 맞춰 있을 때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주제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주제는 전부 나였어요. 전부 다 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전부 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제는 전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곳이 척박한 광야일지로 나는 성공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파멸의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정체성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 삶의 정체성, 내 영혼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어려워도 그러면 혼란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통치를 받고 살면은 마귀의 자식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본능이 여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항상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내 삶을 흔드시면서 꽃이 찾아와 내 삶을 흔든 것 아닙니까? 이번 주일 설교의 주제가 그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흔드시면서 항상 그러셨지요. 흔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왜 자꾸 세상 생각을 하는 거냐? 왜 자꾸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거냐? 왜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살면 안 돼. 일어나라, 깨어라. 이렇게 굳어진 나의 신앙 양심을 자꾸 찌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니? 그리로 가봤지 않니?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니?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은혜에 취해 가지고 영적인 또 타성에 빠진 신부가 밤이슬을 맞으면서 문을 두드리며 찾아온 신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주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온전한 의의 관계 안으로 의의 거룩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지금 코가 썩자입니다. 이전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지금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돈 좀 벌어놓고 지금 아이들 학비 좀 벌어놓고 내가 지금 좀 뭘 좀 막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좀 다리못이 이거 좀 요새는 다리못이라 안 하지. 개돈 요새 개돈 이런 거 안 하지. 여하튼 뭘 좀 막고 뭐 좀 해결 좀 하고 나서 형편 좀 좋아지면 내가 이제 요새는 좀 그래가 너 좀 열심히 양육받으러 가거든요. 이래 할게요. 주님 조금만 계세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 뒤에 형편 좀 좋아지면 내가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면서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흔들리고 어려운 것은 육신의 삶이 조금 불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어려워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삶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친히 찾아와서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지금 그 손길이 지금 나에게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아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 와서 나를 지금 건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육신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다닌 것,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 의의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마음의 평안,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의 희락입니다. 믿음에 나면 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내 인생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룩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전적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내 직장에, 내 학업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는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니까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는 기술이 또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세술이나 언어를 구사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적당한 배려, 세련된 대화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은 관계를 맺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당한 배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처세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의 관계, 의의 관계입니다. 단순히 내 성품이 좋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의 관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는, 의의 관계가 만들어질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도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요셉은 하나님과 관계, 의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의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사자굴에서도, 그리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에서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의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가스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의의 관계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관계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와 어떻게 의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의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덮어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죄를 다 덮어쓰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가지고 그분의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의의 관계가 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의의 관계가 있는 성도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꿈꾸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꿈꾸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연결이 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에 매료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대방의 매력적일 때 그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빚어내는 창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국에 가서 나는 참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두꺼운 성경 전체가 뭡니까?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가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스가 보여주는 사랑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도리어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로맨스, 십자가에 이기는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바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색채의 마술사라고 멸칭을 가진 유명한 화가 있는데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평생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붉은색 또는 파란색 이걸 즐겨 사용했는데 주로 아가스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붉은색을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샤갈
화가 샤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사랑한 책은 아가스이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고

최고로 사랑하는 말씀이 아가스이다. 샤갈의 첫 번째 작품이 아가스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묘사한 것입니다. 방금 보신 그림인데 아가스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그림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그림입니다. 원래 그림은 어렵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몸된 교회로 우리를 향해 오신 것이에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인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교회와 신비한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갈의 두 번째 작품을 보시겠습니까? 샤갈의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랑 신부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랑 신부. 사랑하니 약간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하늘을 날아오르는 신랑 신부. 사랑하는 여러분, 등에 타고 있는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지금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완전히 기대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본문은 아가스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도 8장 5절 상반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의 자태를 보십시오. 전적으로 신랑을 의지해서 신랑의 등을 타고 신랑의 품에 안겨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샤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중력을 거스릅니다. 사랑은 사람을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의 등에 업혀서 그 신랑의 품에 안겨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품에 안겨서,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날아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을 완전히 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은세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품에 다 맡기고 주님께 딱 기대어서 성령님께 딱 기대어서 날아오르는 성숙한 신부가 최고의 아름다운 자태일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을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진 그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신랑 되신 주님께 찰싹 붙어서 기대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부를 아가서

0: 그의 결론으로 그런 신부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부는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 품에 완전히 기대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달콤한 변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부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만든 레는 억지는 참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기대해야 합니다. 온전히 신랑의 품에 온전히 안겨야 합니다.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못 맡기고가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대로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의 지승소를 철저히 지켜내고 우리의 시선을 주 높은 하늘로 고정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과 하나 되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0-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노력해도 가로막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시작하신 주님이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마침표가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CM 사역자 유은성 씨가 뇌종양 투병 끝에 발표했던 이 결국이라는 곡, 오늘은요 만나워시 버전으로 여러분 만나보실 텐데요. 성남 분당 만나교회 찬양사역팀 만나워십이 2년여의 준비 과정 끝에 정규 음반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음원은요 유은성 프로듀서가 직접 협업하면서 함께 만들어낸 곡인데요. 유은성의 버전 들어보셨을 테고 오늘은 만나워시 버전으로 오늘의 첫곡 띄워보려고 합니다. 결국 함께 하시죠.